오늘 사랑의 뜰한 출발한 첫 찬양이 영으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치 보고 맞춰주고 괜찮은 척 웃다 보면 마음이 점점

지쳐가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박수를 받으려 하기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인정을 위해 애쓰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 하루를 그 사람 앞에서 살아보세요. 자연스러움으로 사람을 대하는 여유가 오늘 사랑의 뜨란과 함께 하시면서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주님 나를 찾으실 때에 바리톤 고성현의 찬양이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아카펠라 찬양이었고요. 사랑했더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은요.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한 번 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시적이고 찬란한 문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이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의 빛남, 그리고 내면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세상이 다시 밝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빛을 잃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표현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함보다 삶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뜻인 듯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멘. 아미치 중창단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초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5503님 오셨고요. 1100님, 7238님, 또 1459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귀하고 귀한 한 말씀 부탁해요. 7356님, 526님, 또 2061님 오셨고. 아, 예,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방송 가족들 되시길 소망하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라고 또 매일 아침 한 말씀 열리기 그 짧은 순간이 늘 설레임, 기대감입니다. 촉촉한 단비 내리는 아침이라 그런지 라벤더 차가 그려진 그림이 너무 예뻐요. 말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나고요. 오늘의 한 말씀 보시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셨는데 정말 향긋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께서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요. 또 형제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주변 믿음의 여인들에게 보내주시면 참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0115님, 1667님, 9992님 반갑습니다. 4641님도 오셨고 6574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9986님 오셨어요. 8918님 그리고 4295님, 2042님, 7511님, 8968님, 또 8238님, 6481님도 오셨고요. 2115님, 또 9392님도 오셨습니다. 1302님 반갑습니다. 4682님, 또 1009님, 3431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3431님 예 반갑습니다. 7504님 3485님 9109님 8692님 7978님 오셨어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2331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642님 2841님 또 0292님도 오셨고요. 네 오늘은요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리 안기세 찬양 들으신 후에 좋은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0: 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9시 32분 19초 넘어서고 있어요. 이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의 공부와 입시도 무시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의 시선과 교육자의 시선을 함께 담아낸 특별한 책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의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의 저자이십니다. 이현수 목사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목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님과 선생님의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 공저자이자 노바 기독교육연구소 소장 이현수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공동저자시잖아요.
1: 네네.
0: 네, 저자이신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과 그리고 박현수 선생님이 책을 쓰셨는데 성이 네네. 다른 현수의 만남이에요. 아니,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아, 네, 제가 이제 그 기독교육학 박사 전공을 했는데요. 현장에 이제 이렇게 소개되는 저희 기독교 책들을 보면 이제 신학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책들은 많이 추천이 되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좀 책을 좀 소개하고 알려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그 교육과 세계관에 관련된 독서 모임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초등교사로 이제 재직하시는 이 박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기독교적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또 직접 만나 또 교육에 대한 또 교제를 또 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0: 네, 그래서 책까지 나오게 됐는데, 보통 기독교 자녀 교육책은 목회자 중심이거나 교육 전문가 중심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책은 목사님 반 선생님 반이라는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1: 네네.
0: 마치 짬짜면, 짬뽕과 짜장면 같은 이 조합의 책을 쓰시게 된 계기부터 들려주시죠.
1: 아, 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기독교 서적의 대부분의 저자들이 목회자인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0: 네. 네,
1: 박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함께 콜라보로 뭔가 작품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만남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두 명 공동으로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이제 좀 부모님들을 좀 돕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좀 그런 지친들과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좀 작품이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자녀 양육과 뭐 학업, 습관 형성, 즉 일반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오로지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또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는데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네. 책을 보시면 요즘 가장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이슈인 미디어 사용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자녀의 감정을 다룬다든지 학업, 생활 습관, 친구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등 이 10가지 주제와 그리고 각 주제마다 5가지 질문식을 넣어서 총 5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과 선생님이 각각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볼 수 있는 이 10분 활동 처방전을 제시를 합니다. 이 10분 활동 처방전은 또 생각해요, 실천해요, 응원해요.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시하는데요. 이 전체 이 질문과 활동들을 다 종합을 하면 자녀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 200개, 해볼 수 있는 활동 100개, 그리고 응원 메시지 10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얼마나 촘촘하게 고민을 하고 책을 쓰셨는지 아마 책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녀의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그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1: 아,
0: 예,
1: 네.
0: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반반이라고 보내주시면, 반반이라고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 통해서 목사님의 책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반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선생님의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이라는 책 소개하고 있고 저자이신 이현수 목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단순하게 신앙교육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0: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감정 조절, 입시 스트레스, 친구 관계까지 다루셨는데 역시나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기도 하시죠.
1: 네, 맞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저희 3040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저희 교회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지역에 뭐 교육이라든지 세계관 강의를 이렇게 나가서 저희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요한 그 고민과 관심사가 이제 자녀의 미디어 사용 그리고 학업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좀 이루면 될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 실제로 좀 거기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을 좀 얻고 싶어하는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뽑게 되었고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다 보면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을 챙기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질까 걱정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1: 네.
0: 목사님 생각에는 이 신앙과 학업이 함께 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1: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균형을 맞추는 거는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 또 그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기독교적 관점, 즉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학업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이 관점을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학업을 해석하고 또 생활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신앙과 학업은 긴밀한 관계에서 반드시 함께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좋은 신앙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사실 이제 신앙이 우선이냐 또 학업을 놓치지 안 되면 안 될까 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부모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그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 있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어떤 뭐 질문이나 갈등들이 있을 때 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강력한 신앙교육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님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1: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0: 네, 삶으로 살아내는 것.
1: 네, 예. 그렇죠. 삶으로 가치가 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만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이게 신앙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먼저 하라 하지 마라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님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네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님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0: 예, 나는 못해도 너는 그렇게 해라라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기도 할 텐데 억지 신앙교육과 진짜 믿음을 심어주는 교육의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보통 이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활동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꼭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내용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니긴 하거든요. 내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평소에 일상에 이제 뭐 생활하는거나 또 어떤 분위기나 뉘앙스 그것이 이제 은연중에 이제 전해지는 것이라든지 혹은 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내용이 아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또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평소의 생활 습관은 사실 이거를 의식하고 숨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는 일상의 삶이 더 큰 메시지로 다가오고 그것이 이제 자녀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0: 그것이 이제 억지 신앙 교육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네.
1: 네, 제가 목차를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많아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AI를 사용할 때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또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아이가 꼭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쇼츠 같은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한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할 만한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리고 네네. 이 내용들과 함께 하루 10분 활동 같은 실천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던데요. 네네. 특별히 가정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신앙 습관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0: 뭐 대표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가정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족까지 잠시 모여서 찬양을 한 곡 부른다든지 혹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짧게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 가정이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만 떠올리시고 그 작은 것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집 신앙 문화가 되고 또 내 몸에 체득화되는 신앙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녀 양육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 전문가들의 처방전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신앙 교육이 반 그리고 선생님의 실질적인 교육의 도움으로 반 이렇게 반반 처방전이 담겨져 있는데요. 목사님과 네. 선생님의 자녀 교육 반반 처방전 신앙과 습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50가지의 질문이 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반반의 답변 처방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에요. 책을 보고서 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반반이라고 보내주시면 책 선물 몇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시고 왜 이 책이 필요한지까지 예 구구절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바쁜 부모님들 가운데 요즘 특별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네.
1: 시간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네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죄책감을 가진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혹시나
0: 네.
1: 그런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사실 뭐 약간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또 우리 아이의 또 변화로까지 네,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해볼까 이 생각부터 이제 실천이 시작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늦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입니다.
0: 그렇군요. 네.
1: 예, 아이들의 눈빛 보통이 아니에요. 네.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네네.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네.
1: 부모로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태도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저도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또 제가 그 교회 교사 헌신예배 강사로 왔었는데 그 Q&A를 진행했었거든요.
1: 네.
0: 한 중등부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너무 답이 없어요. 네네밖에 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또 되게 그 씁쓸한 마음으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일제말의 태도는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 통제를 하려는 또 그런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조급함과 또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인내와 기다림으로 동행한다. 또 그렇게 하면

0: 또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 또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 동행, 또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동행.
0: 동행.
1: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를 기다렸듯이.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0: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또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요. 또 그분들의 이제 자녀의 신앙 양육을 좀 돕기 위해서 또 저도 이제 시중에 여러 이제 부모 교육서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중에 이제 부모 교육서들 많기는 한데 현장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지금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반반 처방전 이 책은 부모와 자녀의 신앙과 생활 습관 그리고 학업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또 실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이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또 1차 대상으로 또 돕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책 출간하고 이렇게 강의를 나가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하고 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가정의 자녀를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이신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 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나와 관계하는 또 다음 세대들을 또 돕고 지도하는데 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이는 키워야겠고 낳았으니 양육은 해야겠고 잘 키우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 책에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반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이 쓰신 자녀 양육 책입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0: 네,
1: 또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목사님 네.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저도 교회 현장에서 또 우리 아이가 뭐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저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또 부모님들을 저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들으심을 반드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때에 또 주실 그 아름다운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다.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또 이 시간들, 이 기도의 시간들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0: 네.
1: 또 기획하고 있는 책 있으세요, 혹시?
0: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보라는 그 교단지 신문에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 읽기, 기독교 교육으로 리터러시 하라라는 주제로 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한 55회 정도 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엮어서 제목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음 세대 리터러시라는 이런 가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좀 돕고 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하는 책을 또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또 크리스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들을 좀 돕는 좀 책들을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집필을 하면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네, 다음 세대를 참 사랑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책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침에 이 인터뷰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과 선생님의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책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을 돕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기약에 쓰임받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신앙과 학업의 관계에서 우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크리스천 부모님들 다음 세대의 교사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선생님의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

0: 네, 저자 이연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물정 0153번으로 반반 이렇게 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반반이라고 문자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아, 자녀들이 저와 많이 다르네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책을 읽고 자녀 양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1111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이후에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집에서 종일 TV, 핸드폰만 바라봐요. 달래도 보고 훈육도 하고 아,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그 점점점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이 느껴집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채민아, 세원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아. 아, 그러게요. 8065님, 12살 아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아들의 휴대폰 사용빈도와 저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싸우고 혼내는 순간이 매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신청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6064님께서 손자를 케어하고 있는데 막막할 때가 많아요. 제가 뭘 알고 대처할 수 있을런지 도움 좀 주세요. 와, 네, 아들 키우는 딸 주려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9393님이 고3 아이와 입시 치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루고 있는 서적인 것 같아서 조용히 신청해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반반반 우리 아이 주 안에서 신앙과 습관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또 7003님께서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책 받아보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전문가 정말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의 관점, 신앙적 관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박현수 선생님의 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선생님의 그런 처방전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반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1: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네,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오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신 분 웨이브 오퍼링의 안재건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러지? 오늘 비가 와서?
1: 네. 아니요. 아닙니다.
0: 행복하시죠?
1: 행복합니다.
0: 2026년의 네. 5월은 목사님께 어떤 달로 기억에 네. 남을 것 같으세요?
1: 5월은 저에게 굉장한 많은 사람을 만났던 달인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7월 말에 있는 제가 캠프 때문에 여러 교회를 홍보를 좀 다니고 있어서
0: 예.
1: 약 한 300개 교회 정도 지금 다녔거든요.
0: 어때요 반응이?
1: 이제 반반입니다.
0: 반반.
1: 네, 신기해하는 사람 반 그리고 그냥 시큰둥한 사람 이렇게 반 그리고
0: 신기한 반응?
1: 네.
0: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1: 그거 라는? 플러스 이제. 제가 가니까 네. 이제 목사님이세요? 라는 약간 그 신기한 반응이 있잖아요.
0: 아~
1: 네네. 이해되셨죠? 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어제 동아여고 친구들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0: 네.
1: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오니까 정말 이런 또 친구들이 열심히 수업 전에 기도하구나.
0: 예.
1: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0: 연예인 모두 타지 않았어요? 목사님 느낌이 약간 그렇잖아요. 다행히도 지금은 꽁지머리를 잘라서 그렇지.
1: 네네, 그렇죠,
0: 지금
1: 그렇죠.
0: 저렇게 코수염이 있는 상황에서
1: 네.
0: 꽁지머리까지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았을
1: 네,
0: 텐데.
1: 그러니까요. 네. 어제 또 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0: 네.
1: 네, 좀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0: 그런데 외모도 또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 그렇죠. 감사합니다.
0: 오늘 어떤 분 모셨어요?
1: 네. 오늘은요. 요즘 몸의 아픔만큼이나 마음의 지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는 겉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일지라도 불안이나 외로움, 관계의 상처를 깊이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을 공부한 뒤 상담심리대학원에 진학해 4년째 심리상담사로 일하며 동시에 아버님의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예찬교회 이사야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상처입은 마음과 복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0: 향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우리 방송 가족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앞에서 이미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전 현재 교회와 이제 상담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 전도사라고 합니다.
1: 아니, 이름이 이사야예요.
2: 네,
1: 이름
2: 맞아요.
1: 때문에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성이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자매란 말이죠.
2: 어렸을 때 주변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이사야 몇 장 몇 절 외워보라 이런 말들 아주 장난스럽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1: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사야야 이렇게 불렀나요?
2: 맞아요. 뒤에 야자가 두 번 붙어서 그걸 예. 되게 어색해서 사야야야 막 이렇게 막 야를 많이 붙여서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1: 네, 성과 붙어야만 완성이 되는 이름이네요.
2: 맞아요.
1: 이사야 그래요. 신학과를 졸업한 후에 상담심리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상담이라는 영역에 마음이 가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2: 사실 현실적인 계기로는 신학대학교의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학기에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복음 안에서 사용될 때 얼마나 상담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느꼈는데 원래 그런 매력과 마음을 품고 실제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추진력 있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편이라 그런 걸 이런 새로운 길을 가는 걸 두려워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의 좋은 동역자들에게 이걸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신기하고 놀랍게 그 용기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채워주셔서 이렇게 시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상담으로 마음이 향하게
2: 마음이 향하게 됐던 것도 사실은 신학과 상담이 같은 결의 공부는 아니지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도구로 쓰여지고 싶다는 소망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지체라고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지체가 상하게 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은 항상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참 많다고 느껴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인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라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좀 얻어지는 것도 있고 또 유익한 것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2: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람을 보는 방식 이런 누군가를 대하는 것, 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나는 대체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자책도 많이 하고 또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성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 공부를 하면서 되다 보니 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또 그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나 어려움들만 보기보다 그 사람을 이루었던 모든 삶을 궁금해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확실히 넓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학문이 상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하나님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 네, 좀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상담하는 상담사와 교회 사역을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를 같이 한다라는 게.
2: 맞아요.
0: 그래서 상담사로는 이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나눠주세요.
2: 먼저 상담사로서는 제가 지금 첨단 쪽에 위치한 쉬미있는 심리상담센터라는 기관에서 다양한 아동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아동 청소년 친구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서 요즘 그런 친구들의 소요나 욕구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이들의 그런 건강한 발달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치료적인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괜찮은 척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과 그렇죠. 우울이 많은 그런 정서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조금은 세상이 덜 버겁게 살아내.

0: 볼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지만 청년부 친구들을 담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고, 또 찬양 인도나 말씀 선포 같은 그 목사님을 도와서 크고 작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얼굴을 봤었을 때는 한없이 순종적이고 착하게 자랐을 것만 같은데, 혹시나 전도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뭐 방황의 시기나 힘들었던 시간이 있으셨는지, 또그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고민은 뭐였어요?
0: 아, 네, 저도 있었는데요.
1: 있었어요?
0: 네,
1: 없었을
0: 저는
1: 것 같아요.
0: 사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좀 크고 작게 따돌림을 좀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또 하루아침에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거나 피해 다니거나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영문도 모른 채 언제 다시 그랬냐는 듯이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1: 그 친구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0: 맞아요. 지금은 그거를 저희가
1: 예.
0: 어렸기 때문에 미숙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그
1: 네.
0: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또 트라우마틱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좀늘 괜찮은 사람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더잘 지내고, 더 착하고, 더 밝고, 더 모범적이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친구들이 다가오고, 잘 지낼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뭐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으면 크게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는 정말 힘든 것도 잘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자의식 과잉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를 저를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웠고, 그런 것들을 터놓지 못해서 또 우울하고 불안했던 게 저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2: 사실 그 자의식 과잉이라는 단어를 방금 써주셨는데, 이게 정말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 방황이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건 방황도 아닌데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내적으로 힘들었었던 시간, 또 그리고 내적으로 어려웠었던 시간이 또 있으신 분들에게 또 귀한 또 은혜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도 좀 궁금하고, 혹시 아니라면은 다른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나 사건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세요.
0: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갖고 있을 때, 제 이름처럼 제가 모태 신앙이었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늘 가던 여름 수련회에 제가 교회에서 함께 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따뜻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의 모든 힘듦과 외로움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알았고, 또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러한 마음과 안정감을 너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콧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완전한 위로를 받고, 정말 그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이 자유해졌던 것을,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미 내가 하나님의 친구인데,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친구이신데, 다른 누가 친구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는 그 확신이, 저를 더 이상 괜찮은 사람이나 꾸며낸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대하기 편안해졌고, 또 그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간관계의 그런 자유함을 함께 선물해 주셨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첫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하나님의 첫인상인 것 같아요,
1: 와, 그런 자유함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셨다니. 그런 시기를 지나 특별히 청소년기 때의 경험이 지금의 상담 사역과 교회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그래서 저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마음을 훨씬 잘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에게 어떤 완벽한 해결의 길이 다른 어떤 노력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길이 되길 기도하면서 제 친구이신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시고 또 기다리시고 사랑해주셨던 그 방식을 저도 최대한 그 친구들한테 따라하고 열심히 흉내내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네. 제가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친구들을 대하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친구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상담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이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사역에서는 그래서 제가 늘 중심에 두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흔들리지 않게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듣거나 힘들 때에도 정말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실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때로는 낙담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정말 빠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어서 되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요즘 이제 그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요즘 청소년들도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에 가장 많이 좀 호소를 하나요?
0: 이것도 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 같은데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마다 아이들의 어려움과 사정들은 다 다르지만 부모 자녀의 관계이든 또는 또래 관계 속의 어려움이든 또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부당한 관계들과 이런 속에서이든 아이들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잘 해내고 싶은 마음들은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에 당장 나를 구원해줄 도파민을 찾아요. 근데 그 도파민은 대체로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고 또 심리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점점 사람을 피폐해져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뭐 인터넷 미디어 중독이기도 하고 또 요즘 마약 유도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입이 너무 많다고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때 너무 많이 안타깝죠.
2: 네,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면의 외로움, 불안도 참 많은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 상담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세요?
0: 저는 상담과 복음이 되게 다른 영역 같지만 또 되게 하나 같은 영역이라고도 느껴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볼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고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 내담자분들은 사실은 센터나 이렇게 상담 현장에 왔을 때 자신들의 장점들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문제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지고 오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자원이나 강점, 그 사랑스러움들을 잘 모르는데 상담이라는 영역이 끝까지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면모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강점이고 그것으로 격려해서 어려운 이 상황들을 이겨내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저는 되게 복음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스스로 문제라고 여기지만 사실 당신은 이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라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에 맞닿아 있는 상담인 것 같습니다.
2: 네, 상담도 일반 상담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적인 그렇죠. 상담이 있는데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복음을 경험한 상담사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된다. 제대로 된 상담을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엉뚱한 방향의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 그렇죠.
2: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사님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개척교회에서

0: 시작하셨고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사역은 어떤가요?
1: 정말 장단점이 사실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에서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들은 뭐 아빠, 엄마, 저희 언니, 저 이렇게 네 가족인데요. 가족들의 의미를 넘어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또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게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보니 정말 그냥 가족 구성원 자체가 교회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는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좀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는 서로가 그런 장치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언니도 전도사님이에요?
1: 언니는 제 교회에서 반주자님으로 반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둘째는 신학을 해서 상담까지. 아버지 참 든든하시겠어요.
1: 네. 늘 든든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0: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 좀 전해 주시겠어요?
1: 저의 늘 든든한 저의 기도의 지원군이자 저의 평생 동역자인 우리 가족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끝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0: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1: 사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비전이 뭘지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막 이런 큰 비전을 이룰 거야 하는 그런 야망이나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치만 제 눈앞에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 그날그날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서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게 제가 이루고 싶은 비전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받고자 하는 게 저의 큰 포부라면 포부인 것 같습니다.
0: 참 따뜻하다. 네, 오늘 이사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찬양. 전도사님 스스로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죠?
1: 그럼요.
0: 스스로를 사랑해야 또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세상에 어떤 희망이 되는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저의 삶을 통해서 나눠주신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는 어떤 분들에게도 가장 완벽한 위로이자 또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네, 좋습니다. 그 심리 용어 중에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는 용어가 이제 있는데 같은 단어를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의미가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인데 저는 이게 긍정적인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내담자들 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2: 복음이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음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정말 긍정적인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사야 전도사님을 통해 그런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네. 일어나길 바랄게요.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전도사님이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또 안재건 목사님이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하나님이 이사야 전도사님도 사랑하시고요. 방송가족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신대요. 오늘 사랑했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달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계시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내 삶은 참 불행하다. 내 삶은 참 어렵다. 너무너무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진짜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어쩌면 가장 아플 때, 가장 슬프고 외롭고 눈물 날 때가 참 그때가 아픔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가 제일 행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외로웠고 쓸쓸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가 참 행복한 행복으로 바꿔져 버린 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제게 주어지면서 오늘까지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말 나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행복한 목회자로서 행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라 그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계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노력이나 각으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못 찾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믿어. 몰라도 믿어. 믿으면 돼.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놓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할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믿게 했지 안 보여주고 믿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늘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한 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노아야 노아를 불렀고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까? 모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열두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아예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별들이 몇 개나 되든가요? 별이 몇 개 돼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있을 때나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근데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면 하늘에 막 쏟아질 것 같아, 별이. 막 하늘에 별이 하늘에 공간 하나도 없이 별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이 우리에게 보인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별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 무수한 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늘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아예 기록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기도 하고 엘리야 시대 때는 하늘에 불이 내려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으시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오늘도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많은지. 여러분, 병이 들면 참 고통스럽죠. 요즘 병이 들면 병원에라도 가는데, 옛날 과거에는 병이 들어도 어디 가야 될 데가 없고요, 병이 들은데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죄인이 되면, 한 번 죄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참다운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구약의 모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했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거했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타난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며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신데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제 오리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데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임재하셨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임재하시는데 어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는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견지하고 때로는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그래요. 라면을 먹는다든지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먹어요. 음료수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거 먹어요. 강제로 먹이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니 술은 강제로 먹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술을 강제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기어이 먹입니다. 안 먹이면 머리에다 부어버립니다. 또 선배들이 선배가 술 따라주는 걸 안 먹였다고 또 밤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술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술 내가 먹고 싶으면 한 잔 딱 마시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시면 되는데 다섯 명이 모이면 다섯 잔을 마셔야 돼. 그게 뭡니까? 그래서 기어이 내 거 안 받으면 술 먹은 건 참 이상해요. 문화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식을 하면 당연히 술을 먹고 술을 안 먹으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힘들고 참여해도 힘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기게도 만들고 지혜롭게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6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누가 와야 되느냐면 성령님이 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면은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시면서 뭘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고 부활한다고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면서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봤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감동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을 것을 믿어요. 이건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어디로 모이는 겁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집으로 흩어져야 되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심이었다면 성령님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디까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1907년이요. 1907년이 우리나라로 얼마나 위기시대입니까? 그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양 성령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10년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죠. 참 가슴이 아플 일이에요. 세상에 나라를 잃었는데 합방이래요. 합방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합방하는 것을 합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근데 제가 196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60년도, 70년도 학교 다닐 때까지 한일 합방이요, 합방. 해방이 되는 순간부터 합방이 아니라 지금 경술국치라고 하는, 경술국치예요. 경술련에 나라가 정말 치욕을 당한 날이거든요. 근데 한일 합방을 계속 써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나라에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금호배들께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호배들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금호배들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것,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호배들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라고 따라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너무 크고 방대합니다. 믿고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받을 때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하게,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경 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세상 땅끝 까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다.
여러분.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문을 뜯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 걸어가리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이 길이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뜻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는 감한 매를 맞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삶의 현장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모습이듯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갈 때 우리 삶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바꿔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보면 눈물의 골짜기인 것 같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게 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 다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안 보이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삶은 행복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려움이 많아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 어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꿔갈 줄 아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란의 비바람이 있지만 그 환란의 비바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금호비들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성령님의 길을 걸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역사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 찬송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의 빛으로

0: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예배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방법이나 장소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감정만 뜨거운 예배도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 전체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과 일상 속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작은 기도라도, 조용한 찬양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조수아의 주님의 시간에.

0: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이 시간에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주.
1: 만물이 죄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가는 것임을 늘 고백합니다.

0: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찾을 때에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응답받고 치유되고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며 선포하며 간증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모든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방송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과 치유하심과 축복하심과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방송 가족들 이 시간에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올리며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우리는 무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오셔서 열납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때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800번님, 제가 요즘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하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0800번님, 이직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호와 이르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0800님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0800님, 모든 이직하는 과정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귀한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참으로 요즘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고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그 직장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보내신 바 귀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실 좋은 직장, 주를 성수하고 사랑하는 귀한 또 전문적인 지식을 마음껏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좋은 일터와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순정하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

0: 귀한 일터를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고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무 더디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식 식당을 운영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내놔도 길이 열리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 정말 어렵고 낙심한 가운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기도하며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 주여.
0: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 식당 운영하며 이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들게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막힌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을 역전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 길이 막히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사랑하는 익명의 성도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새로운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귀한 성도님과 귀한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소망에게도 이 시간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바리톤 김민성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담대하라.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8585번님, 우리 아들 가정도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번에 시험관 시도했으나 이식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8585님 귀한 자녀의 가정 속에 태열매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귀한 생명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며 태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며 복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아버지 확장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8585님의 귀한 가정의 태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아들 가정을 주께서 찾아가시고 사랑하는 며느리의 태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유업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8585님의 간절한 귀한 아들 가정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주여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선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8585님의 귀한 아들 가정에 귀한 생명의 유업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5474번님. 나의 이쁜 딸 안혜미가 하루빨리 교회에 정착하고 구원받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5474번님의 따님 안혜미 자매님께서 어머니의 바람대로 얼른 구원받고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474님 귀한 가정에 주신 귀한 딸 안혜미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혜미가 이제는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며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 내심의 은혜를 온전히 갚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구원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5474님과 귀한 가정의 딸 혜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딸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생명줄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확신이 사랑하는 귀한 5474님 아내미 귀한 딸 위에 이루어져

0: 통해서 주님의 생명줄에 주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은혜의 귀한 따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50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신랑이 최근 대출을 받게 됐는데 모든 대출이 잘 정리되고 재정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랑이 일하는 직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랑분께서 재정도 신앙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방송가족분들 마음속에 소망과 여러 가지 문제들 품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9507님 신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출이 잘 정리되고 재정이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신랑이 다니는 직장이 다시 일어서서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신 은혜로 사랑하는 귀한 9507님 귀한 가정과 신랑과 사랑하는 귀한 직장 위에 이루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방송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마다 열린 은혜를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 맡김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모든 방송 가족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1: 아멘.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각기 모양도 형태도 다 다르겠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더욱 진실한 예배, 더욱 회복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이것이라도 순종해서 살아라. 다시 말해서 놋 뱀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살 것이다. 이 말은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이 놋 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뱀이 매달리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물었던 뱀이 죽었다. 뱀이 죽은 것은 너희들이 물려서 퍼진 독도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면 살리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 죄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 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62-5791번, 062-57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0: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은총 속에 걸어온 120년, 함께 도약하는 성결교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총회 개회예배에서 안성우 총회장은 120년 전 겨자씨 한 알과 같았던 성결교회가 영혼을 쉬게 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성장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영적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에 순전한 사중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 치유의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교단의 미래 지도를 바꿀 120주년 사업위원회 구성과 함께 10대 사역 비전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총회 둘째 날인 오늘 진행될 임원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 이기용 목사의 총회장 추대와 더불어 목사 부총회장과 임기 3년의 신임 총무 선거 등 교단 행정을 책임질 핵심 보직의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보적인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오전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4일간 대성전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68년 전 천막교회의 눈물이 5대양 6대주를 품는 거대한 선교의 숲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영적 위기에 직면한 지구촌 목회 현장을 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순전한 십자가 복음과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7개국 67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대거 결집해 차세대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찬양단인 브릿지 메이커스의 무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2대 전문인 선교의 선순환 모델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를 맞아 교회 현장에서도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실감에 빠진 성도를 위로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최근 한 기독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성도들의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성도들의 정서적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 목회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국내 반려인구가 급증한 만큼 동물의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과 위로의 접근이 이제 교회가 마주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조직신학자들은 반려견 장례 예배라는 명칭과 인식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반면 동물은 혼은 있으나 사후에도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인간과 같은 내세적 존재로 실체화해 기독교적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은 성서적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장례 예배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위로의 자리인 만큼 형식과 명칭을 일반 장례와 확실히 구별하되 성도가 말씀 안에서 참된

0: 평안을 얻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논란과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각 교회 공동체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어 4개월째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현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 편지 동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1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되어 임시시설에 수감 중인 박태현 선교사를 위해 국내외 성도들을 대상으로 격려 편지 발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구금시설의 보안 규정상 모든 서신은 러시아어로만 작성되어야 한다며 단체 홈페이지에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성구와 격려 문구를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현재 이민 관련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택 몰수 조치에 대한 고소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단체 측은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석방 청원 서명을 결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대한민국 외교부에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세움과 나눔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탐방 행사를 열고 고국으로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한 기독교적 환대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움과 나눔은 지난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광주 월곡동 이주민종합지원센터 및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와 함께 고려인 동포 130여 명을 초청해 한국문화 교류 탐방 행사를 전격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2세대와 5세대 아이들까지 대거 참여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체 측은 이주민 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의 새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며 자신을 모질게 핍박했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은 가졌으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 했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구원의 길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계신다는 거대한 은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의로운 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열쇠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단순하고 솔직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자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 다해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로막은 현실의 결핍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십시오. 그렇게 영생의 구원을 넘어 매일의 걸음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넉넉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저는 부산 남구 대현동에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딸아이한테 한 10여 년 전에 넘겨주고 차량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말순 권사님을 만납니다. 학원 경영을 딸에게 맡기고 이제는 차량 선생님으로 극동방송을 더 많이 듣고 또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2: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장으로서는 너무 경영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 근데 지금은 극동방송을 늘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운전대에 오르면 극동방송부터 먼저 딱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더 좋아요.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더 할 극동방송이 들려지니까 로우송도 따라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 신앙이 더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서요.
3: 신말순 권사님의 믿음의 시작은 신실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였습니다.
2: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독실한 신앙인이시거든요. 믿음의 분이시고 은퇴 권사님이시고 한 교회를 65년을 넘게 섬기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머니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그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가고요. 일주일도 나가고 그랬는데 부엉이가 있어서 부엉이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을 계속 했었어요. 한 2년 정도요. 그때 아마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중등부 시절에 보조교사를 또 했네요. 그래서 그때 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만나지 않았나 싶고.
3: 신말순 권사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석포교회 최만식 목사님을 향한 마음.

0: 들어보시죠.
1: 저희 이제 속포교회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되어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여신, 우리 최문식 담임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부임하셔서, 처음 부임하실 때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그 성우와도 마찬가지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지신 목소리로요. 정말 말씀을 혹시나 은혜스럽게 전하든지 제 생에 아마 처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만큼 지금도 이제 물론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으시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참성심과 배려심이 많으시고 진중한 성품이셔요. 참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이기적인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필요 적절하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로 오시고요. 목사님의 만남에 복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0: 창원극동방송을 애청하던 심 권사님은 부산극동방송 개국 이후 시험방송 때부터 열렬한 애청자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1: 이제 저희 부산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요. 그 전에는 이제 창원극동방송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간간히 들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산극동방송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방송부터 극동방송 사오고 할 때도 조그마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극동방송 너무너무 그리고 큐티로 여는 하루에 묵상이 어찌나 진짜 막 묵상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제게 이 방송이 안 들리면 기가 거절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 들으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0: 방송을 들으며 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방송과 함께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의 자연스러운 동역이 이어집니다.
1: 극동방송이 또 저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잖아요. 내가 저도 이제 그 예수동네 놀러오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수십 명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자녀로서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요 진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얼마 안 하다가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그냥 조금 하고 있어요.
0: 심 권사님, 심말순 전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 극동방송은 쉼없이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은지 아빠, 우리가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지 벌써 32년이 흘러 우리의 보물단지 세 딸과 두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네요. 결혼 전 어머니께서 불교이시라 믿는 저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던 어머니께 저랑 똑같이 생긴 아가씨 데리고 오면 헤어지겠다 할 만큼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 지금까지 변함없어 감사하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 예수님 믿고 학습까지 받고 믿는 식으로 결혼하고 속포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까지 20여년간 참 착실하게 잘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마음이 참 평안하다며 졸면서도 경찰관이랑 졸면서도 예배 자리에는 나왔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0: 저를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기도하고 싶어요.
1: 복소리, 오늘은 부산 석포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이 어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또 방사포를 섞어서 발사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는데 네. 올해만 벌써 8번째 도발이라고 하죠.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 국가로 여기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0: 북한이 또 도발을 했구나. 우리는 수없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에도 일상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무감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도발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 전역에 언제든 피해를 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1: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의 불안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대신에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 교류가 재개되도록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0: 네.
1: 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인피니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한반도를 우리 가정을 남북한을 오늘도 보호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별개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이상 이런 평화를 깨는 것 그리고 도발하는 것을 멈추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여러분이 계신 지역 함께 출석 인사로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부여에서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고요. 과천에서도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김은혜 청취자분께서도 출석 인사 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가 봐요. 청주에서도 문자를 몇 분이 주셨는데 우리 6263님 출첵해 주셨고 또 7320님은 어플로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익산에서도 오셨네요. 예쁜 꽃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게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장미? 저 지금. 이야 너무나 예쁜 꽃.
1: 네.
0: 5879님 감사하고요. 복음통일 아자아자아자 해주셨어요. 아자입니다.
1: 그리고 새싹회원 7743님은 양산에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양산입니다.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게 되어서 문자는 또 처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용기내어 기도문도 보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0: 아멘.
1: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아멘.
1: 아니 오랜만에 또 문자 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쓴 기도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저희가 또 출석 인사 선물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7743님께 그 첫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외에도 전남 고흥에서도 포항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서울 창동에서도 오셨고요. 전북 전주입니다. 6977 성도님이세요.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네요 하셨거든요. 좀 멀게 느껴지고 뭔가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기도하자니
1: 네.
0: 뭔가 불편함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통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된 것 복음 통일 함께 기도하는 OAP데이 수요일 순서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한뼘 좁혀보는 언어 퀴즈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어디서 듣고 계신지 좀 꼭 알려주세요. 보니까

0: 우리 지역은 안 나왔는데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셔야 돼요. 뭐 몇몇 지역이 있어요 지금. 예, 빨리 저기 부산도 아직 안 나왔고 예, 울산도 빨리 들어오시고 제주도 들어오시고요.
1: 강원도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0: 아이고 어디 가셨어요? 얼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유 밴드의 찬양 준비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메들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편 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0: 자, 다 같이 한 뼘 차이! 외치셨어요? 자, 우리 뭐 인천에서, 강화에서, 강릉에서 오셨고, 진도에서, 김해에서, 구리, 의정부, 부산, 오. 평택, 송파, 천안, 대전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
1: 청주는 있네요. 청주는 네.
0: 내 고향 대전. 어디 갔을까? 어머니 빨리 참여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고향 말을 쓰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0: 네.
1: 이 표현 가운데 저희가 정답을 우리말 뜻이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샵 1069번으로 꽁트가 끝난 후에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대화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1: 맞아요. 예. 꽁트 신혼부부의 대화도 맞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정답을 그냥
0: 아니, 요즘 이 바쁜 뭐 시간이지만 딱 한 2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정답이 오늘은 금방 들립니다.

0: 여보 여보, 내가 오늘 겪은 일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근데 잘 강구해야 돼요.
1: 강구? 혹시 그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막 뭐 막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
0: 아, 그냥 들어보시라요. 그런데 좀 복잡하니까 자, 가까이.
1: 아, 잠깐만. 자기야, 나 이거 마무리하고. 응.
0: 어머, 내가 지금 말하는데 강구 안 하고 뭐해요? 아, 지금 내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거 오늘 지금 막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말해봐요. 들으면서 할게, 자기야.
0: 흥, 됐어요. 내 말에 안 강구하면 내가 뭐하러 해요? 일이나 하시라요.
1: 아, 자기야, 삐지지 마. 아, 알겠어, 나 이제 안 할게. 자, 말해봐요. 얼른 말해봐요. 나 강구할게.
2: 아니, 아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다는데 어디지 다른 소리를 들으면 하면서, 예?
3: 강구해야죠.
2: 강구해야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강구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3: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맥락도 그렇고, 네, 받침도 그렇고, 8987님도 1076님도 네,
2: 간구라고 하셨는데 간구 아니고
3: 기도할 때 간구가 아니고
2: 강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3: 강하다 할 때 강.
2: 네. 그리고 구하다 할 때 구. 강구다인데요. 자,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표현 좀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3: 귀를 기울이다.
2: 귀를 기울이다. 2번.
3: 못 살게 굴다.
2: 못 살게 굴다. 아우, 힌트도 저희가 드리기 전에 보기도 안 내드렸는데 집중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기 없었어요. 자,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3: 못 살게 굴다.
2: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홍트 나가기 전에 이랬잖아요. 홍트랑 저희 힌트 잘 이렇게 하시라고
3: 잘
2: 말씀드렸잖아요.
3: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이렇게 집중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이 대화를 강구하신 분들이에요.
2: 맞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강구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3: 예. 부흥사님 같은.
2: 강구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자, 1번
3: 귀를 기울이다.
2: 2번
3: 못 살게 굴다인데 네, 저희가 지역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아까 전에 우리 저의 고향이 없어요 하는 요 말을 잘 강구하셨어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샬롬 대전에서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새싹회원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나 힌트들이나 청취자분들의 문자나 잘 강구해보세요.
2: 네. 그리고 OFA데이 시간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게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북녘탕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셨지요? 아니.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시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수요일 코너 이어드릴 텐데요. 찬양입니다.
3: 리컬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게요.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다리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3: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네. 항상 4-5시까지 네.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네. 더 사상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2: 네,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 지금 김장안 목사님
3: 네.
2: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3: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2: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0: 어느 목사님하고 그
1: 네.
0: 통역을 했죠. 여기 오대서.
1: 맞아요. 빌리그레
0: 그때
1: 목사님이랑.
0: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반 거죠. 북한은 체계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 하고 볼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의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예.
1: 러시아에서요.
0: 그또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들었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좀 다르다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 간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1: 이렇게
0: 왜냐하면
1: 땅을
0: 이렇게 해서 다 됐다,
1: 지으시고.
0: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고집중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들이 있는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0: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니 그 중국산 노원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겠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거기와는 다르고, 저건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근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근데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0: 그렇죠.
1: 아니면
0: 98년도 제가 하바로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협박을 하다가 성경
0: 맞아요.
1: 선물로.
0: 맞아요. 좀 시간상
1: 와.
0: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가남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그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는 이제 완전 가나안 판정을 받고 들어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 이루 생각은 안 하지만은 참 불행입니다. 그 그때 머물어 간 거예요. 그 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나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 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밑이 오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에 온 분들을. 근데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0: 가지고
1: 알아보셨어요, 집사님.
0: 가족이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0: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병식과 강찬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 찬양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만나보신 우리 안드레 집사님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면서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그때 여러분께도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한편 차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네.
0: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강구다.
0: 네.
1: 강하다 할 때 강구다. 이게 무슨 뜻일지 1번이 귀를 기울이다고요. 2번이 못 살게 굴다인데
0: 네.
1: 한 청취자분의 문자는 뭐 저는 OFP데이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죠?
1: 하지만 당첨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
0: 네.
1: 촉촉히 보슬비가 내리는 차 안에서 찬양을 강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포항에서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이 강구다 무슨 뜻일지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못살게 굴다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라이브로 드릴게요. 자, 이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JM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바주 헤이리 커피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 드리고요.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에서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0: 정답은 귀를 기울이신 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1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네. 강구다 우리말 표현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힌트를 너무 알 수 있도록 주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맞으시죠?
0: 그리고 오늘도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야. 더 강구하고 힘써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6849님 아멘입니다.
1: 자, 김정은이 제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0: 귀 기울이고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서초구에서 1번 보내주신 6604님도 정답이시고요.
1: 네.
0: 군산에서도 귀 잘 기울여 주셨어요. 741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요.
0: 오늘 당첨자는 새싹회원 4620님부터 시작해서 복음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보내주셨던 9121님
1: 네.
0: 그리고 7412님 더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링크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삽니다. 7395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북녘땅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루터의 절친한 동역자인 신학자 저스티스 요나스가 높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요나스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지루하다는 듯이 말을 끊었는데요. 아무런 돈벌이도 안 되는 말을 뭘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요나스는 한 우화를 들려주었는데요. 숲속의 왕 사자가 여러 동물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가 다 차려진 성대한 잔치였지요. 그런데 이런 식탁을 앞에 두고 대뜸 돼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은 없습니까?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우리에서 먹던 밀 이삭을 찾는 돼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자가 차린 진수성찬 같은 영혼의 진미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찾으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포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지요. 이 귀한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땅에 떨어진 음식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의 진미를 매일 묵상하며 섭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이 과연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본성을 넘어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일 나를 구원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이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이까. 이들의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가 모두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상식과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배운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배운 것, 곧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시는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낮에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시간 있을 때 부모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10여 년 전에 우리 평양 양강도를 거쳐서 또 이곳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사 오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우리 대표님의 내돈내산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돈내산을 우리가 꼭 한 번은 북녘 주민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을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일. 위와 대장의 수면 내시경 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내시경 하셨어요?
1: 네, 했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분들도
1: 없어요, 몰라요. 북한에서 제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당시 제가 북한에서 해본 적도 없고 북한 일반인들이 한국처럼 한다는 법 몰라요.
0: 아니, 대표님께서 그 의학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일을 하셨죠?

0: 잖아요. 그것도 평양에서.
1: 네, 그렇긴 하는데 내시경은 저희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본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들었죠. 근데 초음파도 북한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시경은 지금 이 방송 듣는 북한 분들도 네. 청취자분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 하면 위는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위안을 다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0: 뭐가 있는지 없는지.
1: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게 TV만한 큰 화면에 네.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위는 수면 내시경 안 할 때가 많아요.
0: 수면 내시경이.
1: 그럼 봐요, 제가 이렇게.
0: 안 하실 때가 많다고요?
1: 네, 수면 내시경 안 할 때도 있었어요.
0: 수면 내시경이 일단 그 마취제를 넣어서 네네.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잠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1: 근데 저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편히 하자니까 또 수면도 하긴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정말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을 줘가지고 이 안에 내장을 싹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래 이제 항문 통해서 그렇죠. 넣어가지고 자세히 또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제일 위험한 암 종류가 대장암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많고.
0: 한국인들이 또 잘 걸린다고
1: 네,
0: 하고요.
1: 네. 우리 한국. 하여튼 한국은 음식 자체가 또.
0: 짜서.
1: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암 환자는 많았어도 미리 그걸 조기 적발하는 걸 몰랐는데 한국은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0: 네.
1: 완전히 우마한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집에서 노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다 이제 무료로 하다시피 해준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8만 원이 사실 네. 엄청 저렴하게 하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위랑 대장이랑 다 하셨는데. 네.
1: 여자분들은 또 여자들에 해당한 그거 다 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유방암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래 자궁도 보고 다 보는데
0: 무료로.
1: 남자들은 예, 다 무료죠. 근데 2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미리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도 우려가 잘 돼 있는 게 저는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게 하고 나면 그것도 나죠. 할 때지 동시에 같이 하는 게 혈액도 같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도 제가 혈액도 같이 봤는데 놀랄만한 일이 또 생겼죠. 우리 의사님 치셔서 보고 한 20대에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잘 나왔어요. 완전 혈액의 뭐 모든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모든 것들이 완전 와. 완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관리하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글쎄요. 그렇게 2년 전에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결과 나왔는데 올해도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그래서 제가 참 그다음에 또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상상 못해요 사실. 이거.
0: 네. 이게 그렇게 초소형 정말 작은 카메라를
1: 맞죠.
0: 호스에 연결해서 줄에 네. 연결해서 넣고 검사하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뭔가 탁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떼기도 하고 바로 네. 떼기도 하고 바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이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료로
1: 또 그렇게 하죠.
0: 이제 네. 비싼 거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게 네. 바로 여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내시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북녘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말도 생소하겠죠.
1: 시스템 없죠. 그런 게. 한국 와서 저희는 참 놀란 게 집에서 저희는 뭐 금방 온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해마다 보면 올해는 짝수해. 또 다음에는 호수해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올해면 짝수해 사람들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다음에 가면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호수해들은 다 보잖아요. 근데
0: 네.
1: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집에 이제 그게 우편처럼 와요. 그래서 올해는 당신의 그 건강검진 해입니다. 해서 그게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병원까지 다 내 책자가 와요.
0: 맞아요.
1: 나 그거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 처음에 와서도 무시한 분들 꽤 많아요. 그 무료로 하는 것도 모르고 돈 내는 줄 알고 안 간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알고서에 가봐가지고 이게 당신 지금 뭐 암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 어릴 땐 떼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분도 한 몇 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니면서 항상 탈북자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해마다 나오는 거 국가에서 하라는 건데 돈도 안 내고 하는 건데 무조건 봐라.
0: 네.
1: 막 그러죠. 근데
0: 그쵸.
1: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온 몸에 대한 이제 혈액과 네. 소변 검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0: 맞아요.
1: 그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위라든가 대장은 내시경을 검사하면서 결국 암이 있냐 하는 거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시경은 무료로 돼 있는데 좀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0: 아무래도 작은 이제 그 카메라 줄들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아. 아프진 않은데 미스껍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은 입안만 이제 입안까지만 이게 머리 액을 넣어가지고 네. 막 하다 이제 뱉어버리게 하면
1: 마취
0: 그냥 또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마취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편하게 하려니까 네. 수면하잖아요. 그럼 수면은 수면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면 이제 비용이 내시경 비용이 내시경 비용인 게 아니라 수면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두 가지가 합쳐도 그 정도면 싸죠. 근데 병원마다 그럼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봐요, 이제. 수면값이 그래도 조금 더 싼 데 어딨냐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 보면 비싼 데는 한 20만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1: 네.
0: 어, 제가 알아본 데 가면 제가 갔던 병원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아가지고 또 그 정도 한번 갔던 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결정했죠.
1: 아, 참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처음에 초기에 발견을 할수록.
0: 초기 적발리 암은.
1: 네.
0: 한국은 보통 보면 뭐 1기, 2기 뭐 그 정도 됐을 때는 다 떼내거나 암 그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낫긴 한데 3기 뭐 4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기를 넘어가면 아,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1: 네.
0: 만약 암이 발생되면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보게 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내시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참 절감하게 됩니다.
1: 이게 아프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초기.
0: 맞아요.
1: 잖아요. 네. 그래서 검진이 너무 중요하고 북녘에 계신 주민분들도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뭔가 사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참 많고 얼마 전에 그 해산에서 온
0: 네.
1: 그 의료인 집안의 따님이 있었는데
0: 네.
1: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봐줄 때마다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맞아요. 워낙에 적게
0: 뇌물.
1: 하니까 막
0: 쌀이나
1: 뭐 맞아요.
0: 그렇지 맞아요. 그는
1: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의사들 자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 의사가 없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국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월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뇌물이 통합니다.
1: 아, 그래서 네. 되게 선한 분 같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은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막 조금 가져와도 어쨌든 봐줘야 되니까 하는 게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것도 네. 한국과 북한도 참 많이 다른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더 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0: 네.
1: 이번 내돈내산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 아멘.
0: 아멘. 네. 아, 이 말씀 참 이게 볼 때 보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아무리 국동방송을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도 우리 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라는 거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통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하는 과정에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점점 이제는 제가 많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네. 지자 훈련도 받고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난 보는 게 북한은 지옥이라 본다면 한국은 천국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1: 네.
0: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모든 우리 저희 보면 이제 병원 의사님들도 항상 이제 보면 제가 가는 병원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1: 아.
0: 그래 항상 보면 대한민국은 병원이 일요일 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교회도 가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예,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1: 네.
0: 항상 이제 우리 병원들에서 치유가 잘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날도 참 모자랐겠다라는
0: 네.
1: 소망도 들어요. 속속들이 다 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제가 저녁에 모임에 가가지고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새끼라 김인수 PD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저 맞다고 했더니 아 놀라시더라고요. 새끼라 방송 참 자주 듣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저를 꽤 냉정한 사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물론 방송에서 냉정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가끔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화할 때 막 때로는 밀어붙이죠. 교회 가자고. 사실 저의 진짜 성격은 그게 아닌데 이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오면 제가 우리 총연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네요. 그분 믿고 그냥 귀하고 귀한 일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분만 통화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전화 연결하다가도 냉정하게 끊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건 범죄인데 좋은 일 가지고 총연출 하나님 믿고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괜찮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거기에 살짝 숟가락 얹고 있는 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 누구를 부르실지 궁금하네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입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임 갔다가, 한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좀 서로 나누다가, 제가 이제 뭐 극동방송 3개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3개라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냉정한 줄 알았다고. 그러게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따뜻함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더 따뜻함을 제가 좀 이렇게 더 넣어야 되나,

밀어붙이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새끼라에선 살짝 뒤에서 밀어드립니다. 등 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살짝 밀어붙이기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돼요. 오늘 5월 27일입니다. 아,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잠깐 여러분께 안내를 했었는데, 새끼라에서 가족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가족전도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부모님,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방송 중에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 전도 했던 그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가족전도에서 사랑 고백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 이 시간에는 이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내시되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족전도에서 따뜻하게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라고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링크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835번님, 잘하고 계십니다. 쇼트트랙에서 릴레이 경기할 때 살짝 밀어주듯이 밀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응원. 그러니까요, 뭐. 때로는 밀어붙여야죠, 뭐. 예. 팍팍 밀어주세요. 또 이렇게 또 1113번님도. 우리 6467번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영상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마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못 보신 분들 영상 보내주시면 가족전도 사랑 고백하는 새끼라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그게 맞아요. 당당히 밀어붙이니 참 좋습니다. 파이팅! 하고 0191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샵 1069 영상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방학이라고 두 글자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지금 쉬고 있지만 이 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있다.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가 이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무교생이 듣다가 전화 연결된 분도 있고 어제는 탁송 배달하면서 자동차에 틀어져 있는 방송 우연히 듣게 된 분도 있고 이거 뭐 갖가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분 많습니다. 자, 지금 혹시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어떤 이유든 아무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몇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영상이라고도 좀 보내주시고 방학도 보내주시고요. 자, 김담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0: 김단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나눴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해라고 고백한 영상들 모아서 제작된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특별히 가족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교회 방학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 이렇게 문자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전도가 요청이 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 싶다고요. 자, 제가 우리 지금 며느리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이상희님께.
1: 여보세요?
0: 오,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2: 네.
0: 이상혜님이시죠?
1: 네.
0: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라디오가 옆에 틀어져 있나요?
1: 네?
0: 라디오가 틀어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1: 예, 잠깐만요.
0: 예, 예.
1: 네네.
0: 끄셨어요?
1: 네.
0: 오늘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보내

0: 가지고 방송국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 예.
0: 방송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1: 예.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으세요?
1: 네.
0: 청주에 계시고 오늘 그러면은 며느리 얘기 듣고 극동방송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도?
1: 예, 그 며느리 뭐 식구들이 다 극동방송 틀고 다니니까
0: 네네.
1: 그 방송은 많이 들었어요.
0: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으셨군요, 어머님도.
1: 예, 며느리 남편 아들 뭐다
0: 오, 며느리, 남편, 아들
1: 애기들까지
0: 다 극동방송 애청자인가 봐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며느리가 저희 방송국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요청을 했어요. 사연 요청을.
1: 네.
0: 혹시 이 시간대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님?
1: 처음 들어봐.
0: 처음 들어봤어요, 이 시간대는.
1: 네.
0: 근데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1: 예.
0: 어머니 교회 다녀보셨어요? 전에?
1: 다니다가
0: 예.
1: 몸이 아파가지고
0: 예.
1: 쉬고 있었어.
0: 아,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1: 입이
0: 쉬고 계세요?
1: 아파가지고.
0: 얼마나 쉬고 계세요?
1: 이제 가끔 이제 뭐 행사 같은 그런 데는 가고, 그리고 그냥 한 7년 정도
0: 7년
1: 그냥.
0: 정도 쉬고 계셨고, 가끔 이렇게 또 행사 때 가고 계시고,
1: 네.
0: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1: 많이 아파요.
0: 아, 지금도 몸이 좀안 좋으세요?
1: 예.
0: 그렇구나.
1: 너무 떨려요.
0: 아, 지금 떨려요?
1: 예.
0: 아, 왜,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1: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0: 방송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통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1: 네네.
0: 그냥 저하고, 예, 그냥 통화한다. 아들 같은 친구하고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통화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어머님, 선물을 드려요, 선물.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좋은 선물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해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르신다면
1: 견과류.
0: 견과 세트 알겠습니다. 견과 세트 보내드리고, 혹시 아버님도 옆에 계세요?
1: 아니, 일
0: 일
1: 나가셨어요.
0: 나가셨어요.
1: 네.
0: 그러시구나.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어머님이 지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아프신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응?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며느리가 요청을 했는데, 며느리 덕에 선물 받았잖아요.
1: 네,
0: 며느리도 선물 줘야겠죠?
1: 주셔요.
0: 네, 며느리 뭐 줄까요, 며느리는? 아까 그것 중에서. 야,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자, 우리 며느리,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우리 이혜경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희 아버님 열무김치 좋아하셔서 김치로
0: 또
2: 드시면
0: 아버님을
2: 감사.
0: 위해서 또.
2: 네.
0: 자, 열무김치. 어머님,
1: 네.
0: 이 며느리가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네.
0: 며느리가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더 더불어서 우리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두분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세요.
2: 엄마.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아프시지만 아프신 거다 낫고 가려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프셔도 예배 드리시면서 엄마 영혼이 먼저 회복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어

0: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도 낫게 해주실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엄마가 예배 생활 잘하시고 나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1: 나도 사랑해.
0: 인사해요.
2: 어머님 좋으시죠?
1: 네.
2: 와, 며느리가 엄마라고 하는군요.
1: 예.
2: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방송국, 특히 이제 전국 방송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1: 아, 네.
2: 근데 이제 며느리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거든요.
1: 네.
2: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꾸준하게 교회 다니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꼭 잘 더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혹시 아버님도 같이 지금 쉬고 계시나요? 교회?
1: 아니요.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2: 아, 아버님은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1: 네, 주일을 안 먹고 저만 아파가지고.
2: 몸 때문에 입이, 어쩔 수 없이.
1: 네,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2: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되게 걱정 많으시겠네요. 몸도 아프시고 또 같이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1: 교회 다니면서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2: 그래요?
1: 요번에 안수 집사 임직
2: 또 받고 네네.
1: 네.
2: 네네네 그렇구나.
1: 그래서 우리 뭐 애기들도 다 아니 그랬는데 저만 못 가요.
2: 아 그래요 어머니 한번 그래도 용기 한번 내셔서 네.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아픈 그 육신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더 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2: 저 따라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어머님? 예. 저 따라서.
1: 짧은
2: 예?
1: 짧은 성경 시절.
2: 짧은 걸로 예, 짧은 걸로 저 따라서 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아멘.
2: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참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1: 제가 감사하죠.
2: 청주에 그 남편 다니시는 교회가 근처에 있나요? 집 근처에?
1: 예.
2: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남편과 함께 좀 네. 몸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하시고
1: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2: 네, 그렇군요.
1: 그래가지고 청주 영농에 있는 청남교회 다니고 있어요.
2: 청남교회. 혹시 며느리 네. 아들도 같이 살아요?
1: 네.
2: 아, 지금 그냥 따로 있는 거군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엔 같이 네. 만나고.
1: 네, 직장 다니고.
2: 그렇구나.
1: 예,
2: 우리 가고. 우리 며느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혜경아, 네 엄마 사랑해.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1: 열심히 엄마도 노력할게.
0: 네, 감사해요, 엄마.
2: 그래요.
1: 고마워.
2: 우리 어머니, 네. 우리 며느리뿐만 네. 아니라 다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0: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1: 네.
0: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0: 몸도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1: 네.
0: 혹시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어머님 듣고 싶은 찬양?
1: 독생자의
0: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맞나요?
1: 네.
0: 살아계신
1: 네.
0: 주. 아,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1: 그냥 어릴 때
0: 아.
1: 그냥 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0: 네네.
1: 그때 처음 나갔었어요, 교회를.
0: 네네.
1: 동네 시골 교회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저기 그 찬송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변했는데
0: 네네네.
1: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0: 네네네. 살아계신 주. 정말 살아계신 주잖아요. 특별히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응? 꼭 이번 기회 잘 믿으시고요. 7606번님이 청주 시민인데 청남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꼭 나가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셨네요.
1: 아,
0: 기도하신다고.
1: 맞습니다.
0: 어머니 힘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 극동방송 오늘 이후로 한번 좀쭉 들어보세요. 방송도.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우리 이혜경 님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0: 찬양의 언덕 살아계신 주. 그렇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전도 사랑의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받고 싶으신 분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나눠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며느리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고 참 뭉클했다고 0683번님 며느리 목소리에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눈물하고 감동이라고 5012번님도 이렇게 8942번님 어머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이제 우리 어머님 몸이 조금 더 조금씩 좋아지시면서 예배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 쉬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 방학 문자가 와 있거든요. 이분들 제가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한번 해봅니다. 3714번님 3714번님께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3714번님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안 받으십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한 번 더 3714번님 3714번님 신호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학생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019번님 2019번님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갑니다. 2019번님 전화 걸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우리 2019번님 아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맞으세요?
1: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시집 와서 계속 방학인데 오늘 유난히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전화 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워.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요.
1: 감사합니다.
0: 결혼하고 나서 방학이면은 좀 오래됐어요?
1: 20년이 좀 더.
0: 20년.
1: 네.
0: 야 한번 오늘 도전해 볼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첫 방송은 아니신 것 같고 계속 네, 들으셨나봐요.
1: 네네.
0: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극동 방송은 20년 방학 중에?
1: 아니 늘 저기 뭐에 차에 고정은 예. 해놓고 다니거든요. 마음은 늘
0: 마음은 늘 한데 늘. 그게 20년이 흘렀군요.
1: 네.
0: 그 처음에 극동 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우연히?
1: 네네 우연히 이렇게 차 뒤에 네. 극동 방송이라고 좀 차 뒤에가 있길래 그냥 한번 채널을 돌려줬는데
0: 그 빨간색 스티커 보고
1: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지금 목포예요.
0: 목포?
1: 네.
0: 야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네. 목포 극동방송 한번 갔다 왔는데
1: 네. 예,
0: 목포에도 우리 그 이 새끼라라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결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20년 네. 방학을 오늘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예? 20년 방학을 끝낼 수 있는
1: 네,
0: 지금 혹시

0: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아, 네. 아들이랑 방송 듣다가 카페에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워.
0: 지금도 카페예요?
1: 네, 앉아 있어요.
0: 아들하고?
1: 아들이랑. 네.
0: 와, 이 시간에 아들하고 카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학교 이제 끝나가지고 데려오는 길에 빵이 먹고 싶다 해서. 네.
0: 아들이 초등학생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예. 끝나고 나서 지금 빵 먹고 있군요. 빵과 커피 한 잔.
1: 네.
0: 오, 근데 어떻게 좀 전에 아까 빵집 들어오기 전에 차에서 들으신
1: 네.
0: 거예요?
1: 네, 차에서 애기
0: 기다리다가,
1: 네,
0: 방학 딱
1: 오늘은
0: 보냈다가,
1: 그냥.
0: 지금 갑자기 딱 받고 놀라셨구나. 자, 오늘 이제 딱 하나님께서 우리 2019번님 부르고 계시네요. 자,
1: 감사합니다.
0: 선물. 혹시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1: 아니요, 굳이 제가 받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다른 분께 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
0: 왜 받기가
1: 전화만으로 다시.
0: 송구스러워요? 20년 방학생이면 정말 몇 개를 더 들을 수 있는 방학생입니다.
1: 아유, 아유,
0: 우린 방학생을 위한
1: 죄송스러워요.
0: 선물이 잔뜩 있어요. 자, 소곱창전골
1: 네.
0: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경과 받을 수 있나요?
0: 아,
1: 안 받아도
0: 그럼요.
1: 되는데
0: 견과.
1: 죄송합니다.
0: 뭐가 죄송해요?
1: 다른 분
0: 죄송할 거
1: 드려야
0: 하나도
1: 되는데 제가.
0: 없어요. 알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우리 2019번님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원래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안 하시게 된 거죠?
1: 네,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를 하고
0: 예.
1: 제가 시집을 와도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0: 혹시 남편도 지금 같이,
1: 아니요, 남편은 이제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0: 다른
1: 더
0: 종교를 가지고
1: 힘든.
0: 있어요.
1: 네.
0: 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아직 교회 안 나가 봤겠는데요?
1: 아니요, 제가 물어보기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학교에서 그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더라고요.
0: 네네.
1: 네, 그럴 때한 번씩 따라갔다고 얘기를
0: 아,
1: 들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없겠네요, 우리 친구가.
1: 네, 그렇죠. 제가 늘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0: 20년 동안
1: 있어서.
0: 마음은 계속 있었고, 목포극동 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1: 네.
0: 아,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이제 딱 선택하셨고, 이 방송 통해서 부르고 계시니까, 딱 오늘 한번 그 강한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저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2019번님, 혹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1: 네.
0: 남편은 어때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반대가 있나요?
1: 예전에는 반대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0: 네.
1: 지금은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0: 지금은 좀
1: 마음만
0: 반대할 것 같아요?
1: 반대하진 않을 것
0: 아, 반대할 것
1: 같습니다.
0: 같진 않아. 옛날엔 반대를 했는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자, 일단은, 아까

0: 전과 선택하셨잖아요.
1: 네.
0: 남편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소곱창?
1: 이거 하나, 아니, 이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0: 아니, 제가... 저희는 두 개, 막 세 네. 개도 드려요.
1: 아이고.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치 세트, 연어. 왠지 소곱창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뭘 좋아하실까? 아니, 커피.
1: 그냥 유산균으로 선택해도 되겠
0: 유산균. 오케이.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남편한테 유산균 네. 선물 꼭 좀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네. 있었던 일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네. 목포극동 방송 통해가지고 네. 교회 소개시켜 드려도 돼요? 우리 2019번님?
1: 가까운 곳이요?
0: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
1: 네. 네네네.
0: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연락 네.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혹시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있어요?
1: 호산나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호산나, 네. 호산, 이거요, 이거요?
1: 네. 오,
0: 옛날 곡인데.
1: 네.
0: 그,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1: 네네.
0: 어깨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뭐 이러면서.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너무...
0: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이렇게 주일학교 네, 다니셨구나.
1: 네, 네. 그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0: 그랬구나. 예. 네.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결심하셔서 꼭 도전해 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네. 네.
0: 오늘 우연 아니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네, 네, 미리 축하드리고
1: 네.
0: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연락드릴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또 한영훈이 20년 만에 앞에 스티커 보고, 우리 극동방송 스티커 보고 방송을 또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소개도 받기로 했습니다. 오산나, 옛날 곡인데 곧 이 곡도 나옵니다. 크룩스의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갑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또 호산나까지 메들리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호산나 참 오래간만에 또 힘찬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 많으십니다.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영상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는 전남 영암에서도 극동방송 들리나요? 주파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목포극동방송이 들리죠. 주파수는 100.5MHz입니다 100.5 목포극동방송. 또 그쪽 광주극동방송도 있고 목포극동방송도 있고 또 전남동부극동방송, 또 여수에도 있고요. 이렇게 또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영상이라고 또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받으시면은 그 영상, 따뜻한 사랑 고백 영상,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끼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준비가 되니까 내일도 함께 하시고요. 끝곡 행복한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3: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 0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세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0: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0: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4년도 6월 달에, 아,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들이 수량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바다야, 왜 네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네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네가 수량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 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굳게 믿고 말했습니다.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는 실망 가운데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서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네 가운데서 내가 서원들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나라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여, 주를 높이 찬송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무저갱이 열리는데요. 그 무저갱이 열릴 때 연기가 나오면서 어두워집니다. 황총과 정갈이 나오고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실체가 어둠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요한은 고발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말씀을 듣는데요.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적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적으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해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잘 믿으면 됩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 서신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잘 믿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은 그냥 모른 채로 지내도 우리 영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이 적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요한이 받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천사는 말씀을 주고 보고 읽으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먹어라. 먹는다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는요,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저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받는 각자의 체험은 다릅니다. 내가 체험하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달콤하다,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만나면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소리로만 만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현대인들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지켜주는 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 이건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쓰다고 합니다. 왜 단 말씀이 먹으니까 쓰다고 하는가? 우리가 듣는 말씀에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단 말씀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쓴 말씀입니다. 말씀이 달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쓰게도 다가온다는 것.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달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은혜이고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 깨닫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쓰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십자가를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감당하고 오라고 합니다. 쓴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부활합니다. 천사는 왜 하나님 말씀이 달지만 쓰다고 하는가? 왜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 당시 교회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으로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달지만 신앙을 지키는 현장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의 초대만 받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의 초대도 함께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에는 달고 내 배에서는 쓰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면은 계시록이 예언의 메시지네. 제가 이 말씀을 의미를 살펴보니까 미래를 말하는 시간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송정리 5일 시장을 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심판을 말하면서 666 컴퓨터 칩을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666이 컴퓨터 칩이고 바코드일까? 이 가르침은 저도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666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로 고백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666표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잘 믿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자의적으로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지만 지금 약간 마음에 알이 오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여기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목회자를 이간질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추수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추수 바치고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있는 공동체로 데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늘 연기라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가끔 교회 홈페이지를 가서 글을 보곤 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을 손보는 글이 있고 비방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글이 있으면 지우는 게 공동체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와 유사한 글이 또 있는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마다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나중에 그 글은 교회 성도가 올린 게 아니라 이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퍼서나른 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에 손편지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손편지를 제법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에게 초대하는 편지입니다. 일주일에 한통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일주일에 두 통이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름은 다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손편지.

이는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쓰라고 한 대로 받아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았는데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등록하고 굉장히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등산도 가고 서로 코이노니아도 하자고 대단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은 조금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첫날 저녁에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실상도 모르는 그런 수준 낮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나는 계시록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실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본다는 실상이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인지 살펴보려고 안 하고 자꾸 가르쳐주는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 시험 드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냐 왜곡하면서 그 공동체에서만 가르쳐주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아팠던 게 그런 겁니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인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조명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의 조명으로 성경을 들으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언이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위험한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석자인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해석자가 강화되는 것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건강한 예언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비밀 지식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런 예언 다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건강한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폐쇄 집단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은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와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만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언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의 조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이고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경계해야 될 위험한 예언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임금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임금은 소아시아 교회가 마주하는 로마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주이다.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말하는데 요한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를 고백하면서 밧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다시 로마에 가서도 내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재단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현장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건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참된 예언은 천사나 인간을 높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낸다는 선포입니다.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예수 구원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징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이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진짜 예언일 수 있더라고요. 사도들이 전한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0: 황제 숭배에 거절하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고난을 당하는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시간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가, 어디에서 오시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위험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 예수가 진리라는 선포,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계기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선포되는가? 예수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고 왕이고 구원자라는 사실, 이 예언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초대교회가 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예수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임은, 예수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모임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힘내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거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0: 귀잖아요. 귀인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했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아,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살린다 이거야.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대도 신학을 거부했어, 거부했어. 응?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교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삼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향기까지 기억하는 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올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습니다. 90년대 초 저는 학생 시위에 많이 동참하거나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체류탄 냄새가 남아있었거든요. 시위가 있고 체류탄 냄새가 자욱한데 다음날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 체류탄 가스 냄새가 남아있는데 그 위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촥 흘러오는 거예요. 독한 냄새를 뚫고 향기가 지나가던 아침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체루탄 냄새로 가득했는데 산은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는데 꽃은 조용히 향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수원길이라는 동요를 또 아시죠? 우리가 시골 학교에서 모처럼 수학여행 갑니다. 야, 버스가 막 다섯 대, 일곱 대 이렇게 줄지어 갈 때 안내양이 항상 운동장 버스가 빠져나가면서 시작했던 노래가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 노래 부르면서 창밖을 보면서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부모님이 형편되면 새 옷도 한 벌 사주시고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라 그래요. 원래 이름이 아카시 나무. 이름이 잘못 불렸어도 사람들은 그 향기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이름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든 아카시 나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 꽃의 향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름이 거창합니다. 직함도 많습니다. 브랜드도 큽니다. 간판도 화려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피어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름보다 향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나는 냄새로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육에서도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만의 고유한 냄새가 있게 하라는 거지. 교회에 어떤 방향제를 많이 뿌리든지 뭐 하여튼 꽃을 심든지 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 아, 이거 교회 냄새,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냄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은 냄새를 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먼저 읽지 않아요. 신자의 삶의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보다 어떤 향기가 나는가가 중요해. 그런데 요즘 예수쟁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마치 언제부턴가 아카시 향을 맡기 어려워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아카시 나무가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길가에도 있었고 산에도 있었고 학교 담장 옆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카시아 향, 이 냄새, 예수쟁이 냄새로 연결되어 읽으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잘 아는 본문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억울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그 나이에 끌려 팔려간 소년의 입에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이런 찬송이 터져나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꼬여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은 체릇한 냄새가 가득하나 아카시 나무는 향을 뿜어내듯 요셉은 서러운 그 자리에, 억울한 그 자리에서 냄새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향기를 뿜어냈는지.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에게서 하나님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생각해보면 요셉도 외래종입니다. 애굽에서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17세 소년이 우상숭배 가득한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을까요? 주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때만 해도 좀 그 군인들이 자유가 조금 이렇게 요즘 같지 않았던 때라 대대장이, 주의관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종교 활동의 그 숫자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대대장이 불교 쪽이면 불교 종교 활동이, 대대장이 집사님이면 교회 쪽으로, 주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편치 않겠냐고요. 눈치 보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쉽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회사가 어떤 그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분위기를 싫어하면 그걸 숨기고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어떤 그 직장의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정치인들 보니까 한 표 얻으려고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술도 먹고 한 잔 따르고 교회도 그냥 그들에게는 종교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향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술 냄새, 똑같은 권력 냄새, 꼭 똑같은 돈 냄새를 풍기는데 누가 예수님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논명을 왜 씁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한데 요셉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기억한다고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23절 띄워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요셉은 향기를 뿜어서 간수장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인가 아카시 나무인가 이름은 분명치 않지만, 우리는 이름을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아카시아 향은 분명히 기억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분명히 알아본단 말이에요. 점쟁이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를 분명히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샤이 크리스찬이 많아졌대요.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숨겨요. 사회생활이 불편하니까 손해볼까 봐서, 괜히 착한 척 해야 할까 봐서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어. 안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샤이 크리스찬.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연금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승진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공식 행사에 카메라에 찍히는 걸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이 영웅인데요. 다 베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목숨이 위험한 시대도 아닌데 향기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꽁꽁 싸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티가 안 납니다. 교회 다니는 냄새가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오전에 헬스장에 가셨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 분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헬스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무슨 일 하세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대요. 내게 목사의 냄새가 나지 않구나. 실룩거리는 근육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운동을 하고 있든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보고 있든지 내가 학교에 가든지 내게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땀냄새만 풍겼구나. 목사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가나안 교인.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교인.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인데 이를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싫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는 교회, 애들이 왜 안 나올까요? 예수의 냄새 풍기지 못한 거죠. 부모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데, 교회 교패는 붙여져 있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부모님은 별로 여기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성질 나면 성질 내버려. 지금도 교회 때 불편하면 불편해버려. 언제 향기가 진동하냐? 참을 때 향기가 깊어지거든요. 누군가한테 말을 해버려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성질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젠장 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젠장하지 않고 주여 할 때 향기가 팍 깊어지는 거거든요. 어? 누군가를 확 때려버려야 되는데 못 때리고 주여 할 때 향기가 쫙, 억울함을 막 풀어버려야 되는데 억울함을 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갇힐 때 그 향기가 그 감방에서 그냥 그 찌든 냄새가 나는 곳에서 향기가 쫙 나는 법이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계산을 하고 계산을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가봐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다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분들이요. 전부 다, 딱 자기들이 회비를 70만 원 냈으면 70만 원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한 5만 원을 뭐 살짝 뭐 담아본다거나 음료

술을 그렇게 공적 회비로 사놓고 뭐 했다. 이러가는 거지. 철저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계산을 할 법도 한데 손해보는 일을 딱 하겠다고 할 때요. 그 여행 내내 그 장로님, 그 집사님에게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언제 나오냐?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참을 때, 그때 향기가 팍 뿜어진단 말이에요. 주먹을 얻어맞으면서도 예배당에 나올 때 향기가, 그 향기를 누가 맡아요? 그 주먹질하는 남편이 맡는 거예요. 근데 주먹질하니까 안 가버려. 억울하니까 성질 내버려. 향기가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팔이라는 말이 나와. 예수팔이.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되면 예수 말해. 돈, 뭐, 사업 딸 때, 교회 공사 딸 때, 제가 누구의 장로입니다. 저 누구의 집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숨기고 살아. 예수팔이. 간디가 이런 말 했어,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픈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은 온 세상이 아는 냄새가 있었다는 거죠. 청사교회만의 냄새가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먼저 섬겼습니다.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먼저 나누었습니다. 내 것 챙겨놓고 남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려면 최고 좋은 걸 주세요. 저는 이제 옷이 작아져서 나눔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건 내 것 챙기고 남은 것 누구 줄까 하지 마시라고요. 좋은 것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보면 압니다. 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어. 유통기한 3일 남은 거 대단한 인심인 것처럼 줬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계산을 하는 시대라서. 그런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새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내게 줄 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죠. 개인 감정으로 교회를 떠나버린 시대, 열받으면 사명을 내팽개쳐버린 시대,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면 끝내 그 향기는 세상을 덮어버리거든요. 목이 잘려도 끝내 배반하지 않으면 그의 시신 덩어리라도 전도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아니, 계산할 수는 있는데 계산대로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감동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향기 머금은 꽃이 됩시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해도 여전히 병든 이웃을 끝까지 돌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헌신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 그들을 따라.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을 때도 안 씻고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스크 쓴다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옷도 안 갈아입고 땀냄새 나고 머리도 안 감고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로 그 너무 힘들다 그래. 여러분, 악취 나는 곳에 앉고 싶냐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 그래서 그곳에서 막 밥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을 뭐 나무래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 목사가 아무리 높여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또 알아. 향기 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하고

거는요, 날밤도 잴 수 있고 평생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난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 권사님이랑 만나면요, 너무너무 그냥 무슨 말을 안 해도 좋아. 냄새 테라피, 냄새 테라피. 그래서 여러분 그, 어? 무슨 향, 무슨 향 해놓고 다 해서 마사지 같은 것도 갈 때요, 그 어떤 그 고급 향, 테라피, 테라피. 심신 안정 테라피. 어떤 인간을 만나면 심신이 불안정해지는 테라피가 있어. 이 냄새가 있어.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인 수는 작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이야. 그러는데도 어딘가에서는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향기가 나. 가정교회에서 권사님들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질 내는 분이 있는데, 그 성질을 내는 거 보니까 당신이 왜 존경받지 못했는지를 알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냄새로 드러나는 분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냄새를 품고 있어요. 세상을 진동하는 냄새를 품고 있다고요. 우리가 수많은 꽃을 보았지만 향기까지 기억하는 꽃은 몇 안 돼. 근데 아카시아 꽃은 여러분 분명히 내가 딱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무엇이라고요? 아카시아 꽃. 딱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예수쟁이 냄새를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때는요, 그 예수쟁이한테 온다고요. 직장에서 평상시 예수 믿었다고 핍박을 당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쟁이를 찾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표창장 연말에 제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구박하 수원길은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꽃은 피고 있습니다. 세상이 독한 냄새로 가득해도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카시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바람은 향기를 실어서 아카시아 향을 우리에게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청사의 냄새를 기억하더라고요. 청사교회의 냄새를 기억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짜 예수파리가 아니라 예수쟁이로 살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진짜 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의 세월을 견뎠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기 시작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냄새 테라피가 있다니까. 냄새 테라피. 냄새 테라피. 그 향기를 맡으면 이 심신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테라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갈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수쟁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 냄새는 알고 있어. 우리 엄마에게 보았던 냄새,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맡았던 그 냄새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들이 지금 향기를 뿜어내지는 못해도 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있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지. 할렐루야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여기 있는 백목사가 자기들이 봤을 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백목사가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때 그 냄새를 품고 있는 목사라 사랑해 주는 거죠. 흉내라도 내니까. 외래종이니 불편하니 별소리 다 해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래서 지금도 그 추억을 못 잊는 분들은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튀김도 해먹어. 아카시아 꽃 그 향기. 아카시아 꿀이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아카시아 꿀이라고 파는 건 거의 사기일 확률이 높다 그래. 아카시아 꽃이 없대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요 마룻바닥 기도에 와가지고 아이들 뒤에 앉고 싶대요. 내 잘 보이는 곳에 앉는 게 아니라 애들 뒤에 소개를 하더라고. 애들 뒤에 앉아야 은혜가 돼. 악취가 나면

0: 피하죠. 근데 그들에게도 뭐가 나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을까? 그에게 사기꾼 냄새가 나면 안 맡기지. 맡김과 동시에 장부까지 사라져버릴 것 같으면 안 맡기지.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계산이 나왔지만 희생하십시다. 백목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식 앞에서 엄마가 인상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웃으십시오. 천불이 나고 위장이 뒤틀리고 막 뭔가 쓸개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찬송할 때 그때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해서 그 냄새를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그 냄새가 있는 교회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안 돌아옵니다. 냄새 기억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우리 이름은 기억 못해도 백윤영 이름은 기억 못해도 냄새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가구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널빤지 모양으로 잘 다듬은 목재를 보면요, 곱게 뻗은 문이나 표면 사이에 구불구불한 패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컬리라고 부르는데요. 옹이나 가지가 뻗어나간 부분이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흔적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커나가기 위한 출발점,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던 자국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목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컬리로 인해 생긴 패턴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높은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나무 입장에선 아픔을 삼킨 자리가 인간에겐 아름다움이 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장통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요. 우리 주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시간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길 소망하면서 5월 27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겪는 고난의 시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그 시간에서 벗어나고만 싶고요. 또 그 시간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홀로 있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주님을 기대해야 하죠. 오늘 혹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의 퇴근길 또 수요예배 가는 길 행저젤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가이 펜로드의 영어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아픈 뿐이라서 그 시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눈물로 견뎌냈던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깊이 하나님께 기대게 만들고 또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나무에 남은 이 컬리 흔적처럼 상처 같았던 자리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다윗, 또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요셉,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는 아픔의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주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쳐 계신다면 하나님, 이 시간도 저를 붙들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저슬라 매주 수요일 힝글리시 투게더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힝글리시 투게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함께 할게요.

0: together.
1: Hengazilla 네,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Thanks for coming back, Daniel.
0: I'm so thrilled to be back and dive into things again.
1: 네, 오늘도 Daniel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이죠?
0: So this week's hymn comes from a very famous hymn writer. She has written many well-known hymns, such as Blessed Assurance, To God Be the Glory, and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네. In fact, she's written so many hymns that the book writers, like the hymn book writers, asked her to use a different name so that all of the hymns didn't come from the same name. This week's hymn is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by Fanny Crosby.
1: 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찬송은 아주 유명한 찬송 작사가의 곡입니다. 바로 Fanny Crosby인데요.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To God Be the Glory,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또 Pass Me Not, A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은 잘 알려진 찬송들도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들으실 찬송은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찬송이죠.
0: So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Fanny Crosby had a very troubled and difficult early life and life, at least in our eyes. She wouldn't say that, but when we look at her life, we would think that it was very difficult. When she was only 6 weeks old, due to the incompetence of a doctor, she had an eye infection and he tried to treat her, but she ended up damaging her eyes and became blind for the rest of her life after only six weeks old.
1: 6 weeks old?
0: Yes, 6 weeks old. Then only after a few more months, when she was about 6 months old, her father passed away. So she was raised by her mother and her grandmother.
1: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Fanny Crosby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한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됐고요. 결국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픔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력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송을 남기며 살아갔습니다.
0: So Fanny Crosby is really an inspiration t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1: Right.
0: We look at her blindness and we see something bad, but she actually said that she was thankful for her blindness. In fact, she said that even if she had been given the choice to be healed, she wouldn't have taken it because she knows that God intended her to live without sight. So this is a wonderful example of last week's proverb, to an optimist, every weed is a flower, to a pessimist, every flower is a weed.
1: 네.
0: Life really is about perspective.
1: 맞습니다. Fanny Crosby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인데요. 우리는 보통 그녀의 실명을 안타까운 일, 또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이 시력 잃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시력을 되찾고 싶나요? 라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굳이 고침받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처럼 보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핀란드 속담이 떠오릅니다. To an optimist, every weed is a flower. To a pessimist, every flower is a weed. 결국 인생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요 속담을 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So Fanny truly relied on God for everything in her life. So this hymn actually came about because one day she was in kind of dire needs of $5. I'm not sure why. But at the time, $5 was worth a lot more than it is now.
1: Right.
0: So it wasn't just, you know, like a little bit of change. So she prayed to God that he would provide. And that same day, just a little bit later, a man knocked on her door.

0: And when she went and opened the door, he took her hand, he shook it, and in her hand, he left $5.
1: Oh.
0: He didn't know her, at least she didn't know him. And she later said that she had no way to explain why the man put the money in her hand, except that he heard God's request and he listened and he knocked on her door and gave her $5.
1: Right.
0: She was very inspired at that point and then wrote this song, which was later put to music by Robert Lowery.
2: 네, 패니 크로스비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꼭 필요한 돈 5달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고 잠시 손을 잡아준 뒤에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 안을 보니까 그녀가 필요했던 그 5달러가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녀는 그 사람이 왜 자신에게 돈을 건넸는지 설명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쓰여진 찬송이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입니다. 이후 로버트 로리가 곡을 붙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찬송으로 남게 되었죠. 자, 오늘의 찬송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절 가사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 선생님이 읽어드립니다.
1: All right, everyone. Here it is.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0: 네, 이제 다니엘 선생님과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first line reads,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0: 네, all the way. Way 하면 길이잖아요. 모든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My Savior leads me. 나의 구세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입니다. 이 Savior, 이 성경이나 찬송가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선생님.
1: Right. The word savior means someone who saves or rescues.
0: Oh.
1: So in Christianity, it is a title most often used for Jesus Christ because Christians believe that Jesus is the one who saves us people from sin and gives eternal life.
0: 네, savior 하면 구원하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 볼게요.
1: The next line says, What have I to ask beside?
0: 네, 이 문장은 직역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런 뜻인데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1: yes.
0: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요런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The next line says,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Doubt means 의심하다.
0: 의심하다.
1: And tender is 부드러운.
0: 부드러운.
1: And mercy is 자비.
0: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no doubt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의심하지 마 이럴 때 자주 쓰이는 표현. Doubt. Can I doubt 하면 내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His tender mercy 하면 그의, 그가 주님이죠.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내가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자비를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1: The next line says,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0: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Who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He, Savior, 주님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Through life, 삶을 통해서 Has been, 뭐뭐였던, 지금까지 뭐뭐였던 이런 뜻이죠. Mm-hmm. My guide, 나의 안내자,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던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나의 삶 내내 나를 인도해 주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문장씩 또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볼게요.
1: So although this is written in a little bit of older English,
0: 네.
1: the words are fairly easy. So
0: 좋습니다.
1: let's read this twice and just follow along with me.
0: Okay.
1: All
0: the way,
1: my Savior leads me.
0: My Savior leads me.
1: What
0: have I,
1: to ask beside?
0: To ask beside.
1: Can
0: I doubt,
1: His tender mercy?
0: His tender mercy.
1: Who
0: through life,
1: has been my guide?
0: Has been my guide.
1: Excellent.
0: 네.
1: Let's try one more time, just a little faster.
0: 좋습니다.
1: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0: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1: What have I to ask beside?
0: What have I to ask beside?
1: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0: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1: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0: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1: You're 네. Great job, everyone.
0: 좋습니다. 이 아까 의심하다를 뜻했던 그 doubt 있잖아요. 이게 스펠링이 D-O-U-B-T 이러니까 뭔가 doubt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B는 발음되지 않고 doubt라고 하면 되는 거죠.

0: 조 선생님.
1: Oh yes. 네. It's much harder if you put the B in.
0: Right.
1: Just take it out.
0: 그렇습니다. B 넣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빼버리세요. 자우부트 아니고 라우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 So this week, thinking of the lyrics that God is our guide,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being lost.
0: Oh, lost.
1: Yes, lost 네. doesn't only mean to not know where you are. It has a few similar meanings.
0: 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guide, 즉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찬송 가사를 떠올리면서 lost, 길을 잃은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도가 안 된 거죠. 네, lost. 보통 이 lost라고 하면 단순히 길을 잃은 상태를 떠올리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 lost가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뭐 방향을 잃은 상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처럼 마음과 인생의 길을 잃은 상황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1: So the first phrase with lost actually does mean lost, like we think. I lost my bearings.
0: I lost my bearings.
1: Yes, this means that you don't know where you are. I lost my bearings being in the big shopping mall. The last time I drove around Seoul, I couldn't find anything. It's just so big that I lost my bearings.
0: 네, 첫 번째 표현, lost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의미의 그 길을 잃다예요. I lost my bearings. 여기서 bearings는 방향 감각이라는 뜻이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자동차에도 뭐 bearing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자동차, car, in the car.
1: I'm not sure the etymology of bearings.
0: 네.
1: But it gives the idea that like I don't know which direction I should go in. So yes.
0: Right. 그래서 이 I lost my bearings 하면 방향 감각을 잃었다. 즉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I lost my bearings in the big shopping mall. 나는 큰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어요. 라는 뜻이 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국에 이 쇼핑몰 가면 진짜 크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네, 거기에서
1: it's very different in the shopping malls
0: yeah,
1: here.
0: Yeah, right. 그래서 이제 뭐 저분들한테 저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 선생님도 예전에 서울에서 운전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대요. 도시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정말 I lost my bearings라는 표현이 딱 맞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1: Exactly.
0: 길을 잃었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표현 만나볼게요.
1: The next phrase is to be lost in thought.
0: Lost in thought.
1: Mm-hmm. Being lost in thought just means that you're thinking about something very deeply. You might even miss the things going on around you. So then you can simply say that you were lost in thought. So maybe you're meeting a friend and your friend shares a story and it makes you think of something that happened to you. And so you're thinking about it, and then your friend wants you to respond, but you weren't listening.
0: Mm-hmm.
1: Then you can simply say, oh, sorry, I was lost in thought.
0: 네, 다음 표현은 lost in thought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무언가를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못 듣거나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I was lost in thought라고 말하면 나 지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혹은 골똘히 생각 중이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딴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떠올라서 다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친구가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Sorry, I was lost in thought. 미안해, 잠깐 생각이 잠겨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 Yes.
0: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기분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I was lost in thou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 The next phrase is to be lost in the shuffle.
0: Lost in the shuffle.
1: Yes, this means that something or someone has been overlooked in a busy or confusing situation. So the idea I picture is I'm looking for a piece of paper.
0: Mm.
1: And that paper is somewhere in the stack of all these other papers. And it's really hard to find. And I miss it because I'm looking so quickly. So you might hear someone say, his idea got lost in the shuffle during the meeting.
0: Mm.
1: The worker shared his idea, but it was overlooked or forgotten because so many other things were talked about or happened in the meeting.
0: 네, 다음 표현은

0: Lost in the shuffle인데요. 이 표현은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이 잊혀지거나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선생님은 이 표현을 들으면서 이 종이 더미 속에 중요한 서류가 하나 묻혀버린 그런 장면이 떠오르신데요. 이 많은 것들 사이에 섞여서 놓쳐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is idea got lost in the shuffle during the meeting. 회의 중에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결국 그 의견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lost in the shuffle 하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묻혀버리다 혹은 잊혀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So the last phrase is something you can say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or do. Then you would simply state, I'm at a loss.
0: Oh, I'm at a loss.
1: Mm-hmm. 네. I was at a loss when I forgot my homework. Some people add the words four words as well when they don't know what to say.
0: 네.
1: So maybe they would say something like, I'm at a loss for words. When I saw the breathtaking sunrise, I was at a loss for words.
0: 네, 마지막 표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I'm at a loss인데요. 이 표현은 어쩔 줄 모르겠다, 할 말을 모르겠다, 혹은 막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 I was at a loss when I forgot my homework. 라고 하면 숙제를 깜빡 잊어버려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four words를 붙여서 I'm at a loss for words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특히 너무 놀라거나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감격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When I saw the breathtaking sunrise, I was at a loss for words. 라고 하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핵심 표현들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배운 찬송가 가사에서 Savior는 무슨 뜻일까요?
0: 네, Savior은 무슨 뜻일까요? 보기 주시죠.
1: 1번 구세주.
0: 1번 구세주.
1: 2번 안내자.
0: 네, 2번 안내자. 돈을 안내자 이거 아니고요. 안내하는 사람. 네, 1번 구세주, 2번 안내자. Savior 무슨 뜻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nglish Together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1: I guess everyone it's time to wrap it up.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week. Enjoy the weather and we'll see you here next time.
0: 네, English Together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네, 오늘 배운 영어 찬송가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이 찬송가의 한국어 버전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리의 음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힝글리시 투게더 퀴즈는요, 오늘 찬송가 가사 중에 savior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savior은 어떤 뜻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 구세주, 2번 안내자였는데요. 정답은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1번 구세주가 정답이었습니다. savior 하면

구세주인데요. 정말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드렸습니다. 잘 작성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반대가 일어나는 걸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생겨날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오해를 받을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반대도 함께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졌죠. 놀라운 것은 사람은 말씀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기서 살아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우시죠? 헬라어 좌우입니다. 단순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이 움직여지고 역사한다, 활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사도들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복음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기억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나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미디어 금식을 선포해야 되었다.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내 삶에 잠시 끊어내고 내가 이것들을 가까이 대는 이와 같은 금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뉴스의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적게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두려움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인데요,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왜곡되면 질투와 분노가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감정을 붙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도요, 시기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고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이 되죠.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남이 받은 은혜를 더 바라볼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영원합니다.

0: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빠른 열매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기다려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될 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내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며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복음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 변화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붙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시기보다는 감사로 살아갑시다. 비교보다는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전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인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0: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시기,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이기주의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모든 반목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자유를 잃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쉬는 많은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식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1: 아멘.
0: 선교지에서의 안정과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1: 아멘.
0: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양육훈련을 통해 저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눈물과 기도로 제단을 지키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부교육자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영육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1: 아멘.
0: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룻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들은 모압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고난을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모압으로 그렇게 이주해 갔는데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남자 세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년을 맞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고요. 큰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어둡고 우울한 인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유턴하기만 하면은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2009년도에 다시 주님께 유턴한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심각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없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 때문에 일어설 힘도 없고 살아갈 능력조차 다 잃어버릴 때가 없습니까? 좀 씩씩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맥이 쭉 빠지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을 볼때 바로 그런 상황과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돌아왔지만 10년 만에 그들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즐거움 아니야? 희락 아니야? 이 사람이 10년 만에 돌아온, 근데 기쁨인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인가? 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반가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몰골을 보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절망의 탄식을 내뿜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처럼 즐거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실패하고 돌아온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고통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움입니다. 나는 희락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철저히 비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나오미이지만 마라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 자식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엄청난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가정, 나오미의 가정 막막하죠. 10년 전만 해도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가문이었고요. 풍족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지만 흉년이 찾아왔을 때이 가정은 그 누구보다도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야, 흉년이 왔는데 이래다가 우리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사 가야지. 거기서 그래도 풍족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떠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떠날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풍족함을 유지해 보려고 당당하게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흉년이 찾아왔던 그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땅이 있었어요. 풍성한 보리 수확과 함께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가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남자들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과부 두 사람만 있습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룻의 형편입니다. 그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수단이 막막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재기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당장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상태.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입니다. 제 아들 어렸을 때 홍역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8천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탁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안 쓰게 되어줬어요. 며칠 있다가 홍역에 걸려버렸어요.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막 열고시 나고요. 막 밤마다 잠을 못 자고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냥 한달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쌀살 돈이 없어요. 야, 먹을 것이 없네. 우리 아이들 둘, 갓난아이들 둘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서 한겨울인데 교회 주방에 뭐 먹을 것이 있을까? 그랬더니 교회 주방에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꽁꽁 얼은 밥이 주일 지나서 그걸 가져다가 깨서 물에 넣어서 끓여갖고 물밥을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컸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당했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는데도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은 그를 따라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이삭을 베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을 베서 뭐 자기가 수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주워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가면 추수하잖아요. 근데 같이 나간 다음에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거라도 주워오겠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일 아닙니까? 비참한 일 아닙니까? 거짓 신세 아닙니까? 그것도 룻의 신분이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쌈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자기 동족들에게 긍휼을 입고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모압 여인인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모압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밭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할지, 또 혹시 자기를 해코지하진 않을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주유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32살, 33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이들 둘 있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밤 8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거였어요. 그럼 딱 앞에 서서 모자를 쓰고 어서 오십시오. 얼마 넣어드릴까요?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딱차 끌고 와서 가득 채워 만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막 기분이 엄청 나빠요. 날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직장 생활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신 분들 많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정말 귀한 거구나.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얻은 수익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야, 이 헌금 너무나 귀한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 정말 잘 써야 되는구나. 그때 배웠는데요. 사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많은 마음에 또 상할 때도 있었어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더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반말 듣기도 하고요. 제 아내는 이제 개척교회 할때 빨간펜 학습지 방문교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개척교회 수입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운영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월세도 내야 되고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생활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몇명 되지 않고요. 제 아내가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제 아내는 돈 벌러 다닌다고 잠깐 빨간펜 아르바이트 하고 결혼하면서 직장 과감하게 그만뒀거든요. 대학 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근데 개척교회 이제 현실에서 당장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가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위로가 될것 같아요.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요, 차라리 괜찮습니다. 에이,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근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요, 다 땅이 있어요. 다 풍족해요. 먹고 살수 있어요. 다 풍족한데 나 혼자 가난한 거예요. 다 살만한데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혼자 이방인이에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함께 일을 해도 따돌림 받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이 심리적인 불안도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누신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고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을 때인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갑자기 2장 1절을 딱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룻은 아직 이 보아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력한 자, 곧 유력하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아스를 등장시키셔서 룻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의 빛입니다. 곧 보아스와의 만남이 룻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9년 1월 달에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제대로 만나면서 그것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왔듯이 룻에게는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탁 등장시키셔서 룻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의 뒤에 보면은 이제 2장 후반부에 가면은

기업 물을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4장까지 계속해서 이 기업 물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을자와 이 유력한 자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요. 뒤에 한번 볼까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얘기하기를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자.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난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내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땅을 사서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집안을 대신 책임져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 때는 기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들을 대속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에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잖아요. 여자만 두 명 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재산도 가문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은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누구를 만났냐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룻이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룻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뒤에 10절에 보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도 보니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룻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스로는 그냥 절망이었어요. 그러게 그는 겸손히 그냥, 내가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일터에 나가갖고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쉼없이 귀에서 일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 관리자가 베는 자들 거느리는 사환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룻이 성실하게

확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룻은 상황은 어려웠지만 겸손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바로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때부터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연히.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요. 우연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필연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연. 우연이는 뭘까? 룻의 편에서 볼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배후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그때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보아스 역시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4절에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마침 그 시간에 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룻은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근데 보아스는 그 많은 시간인데, 마침 그 시간에 밭으로 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룻의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요, 다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룻을 우연히 가게 했고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를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도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입 딱 벌리고 있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우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관계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서요, 손 한번 잡아주고요, 순종하고 안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룻이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알 수 없었다 해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여기 순종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뭔가 내가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금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루세의 그 모습을. 그리고 루세에게 하나님은 보앗을 보내셔서 보앗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룻은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이제 유력한 자를 만났습니다. 앞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친척이어야 돼. 가장 가까운 지역. 그래서 거기도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지 값을 대신 칠수 있잖아요.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나타났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이 룻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아십니까? 가장 유력한 자인데, 가장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 보앗을 만났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낙심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육신이 조금만 아파도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소망이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미 역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요? 진짜 유력한 분 만났잖아요. 진짜 유력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유력한 분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력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혹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유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합니까? 왜 여전히 절망합니까? 여러분들 이유예요. 이 룻이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해요. 뒤에 보면요. 신랑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룻이 인상 찌푸리고 살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룻이 여전히 우울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뻐하고요. 환희에 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가장 유력한 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는데 여전히 우울하게 살고 있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환희에 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났어요. 벗어났어요. 어둠이 거쳐졌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또다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에게 대한 시선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역사를 펼쳐가실 건가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뭐가 기대가 되어지냐면요, 불행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해서 더 크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키시고 바로 룻에게 이끌어서 룻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룻이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만 보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때로는 고통과 절망까지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선교회에서는 예심전도사관학교

광주 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강사는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86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장애 아이들과 수업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너무 귀하신 분이시네요. 아, 신청하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86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플래시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자 굴 속으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사자 굴 속으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 월요일 아침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모인 사람들은 꼬박 밤을 새고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죠.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를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갈릴리 출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의논했습니다. 밤새도록 서로 불평하고 지적하고 소리 지르며 의논했지만 특별한 방법은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일 아침, 그를 찬양하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던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에 더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위엔 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기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건 어려울 게 분명했죠. 게다가 성전에서의 소란 이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려 더 많은 염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어떻게든 체포할 빌미를 만들어 조용히 데리고 오거나 죽일 방법을 찾으라고 했죠.
2: 가야바? 가야바 제사장님이세요?
3: 거기 누구냐?
2: 저 발락입니다. 이쪽이에요.
3: 염탐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혹시 날 염탐하는 건가?
2: 아닙니다. 제사장님이 절 부르셨다고 들었는데요.
3: 그랬지. 왕께 급히 전해야 할 전갈이 있는데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2: 헤롯 왕 말씀이십니까?
3: 그래. 지금 바로 떠날 수 있겠나? 꼭 오늘 도착해야만 해.
2: 예, 알겠습니다.
3: 좋아. 그리고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네.

0: 잘 알겠습니다.
1: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2: 요하나, 와서 좀 앉아라. 아, 정말 상쾌한 아침이구나.
1: 아직 아침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두운 거려. 너무 어두워서 선생님 얼굴도 못 알아뵙잖아요.
2: 그런가. 자, 어서 와서 앉거라.
1: 예.
2: 잠이 안 오는가 보구나.
1: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1: 사실 선생님이 걱정돼서요. 가면 갈수록 뭔가 어두움이 선생님을 삼킬 것만 같아서, 마치 거대한 폭풍이 선생님을 휩쓸 것만 같아요.
2: 내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느냐? 사쿠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단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리지.
1: 네, 기억납니다.
2: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양을 지킨단다. 이리가 와도 도망가지 않고 말이야.
1: 네, 선생님.
2: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양을 지킨단다. 이리가 와도 도망가지 않고 말이야. 요한아, 이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단다. 세상의 통치자가 말이야. 그는 날 이기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명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한다는 걸 알아야만 해.
1: 하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2: 맞서는 거지. 정면 대결. 아, 이제 정말 아침인가 보구나.
1: 선생님.
2: 그래.
1: 우린 이기나요?
2: 우리가 이긴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요하나, 넌 날 믿느냐?
1: 네, 선생님.
3: 오, 요한, 저기 무화과 나무다.
1: 아, 네.
3: 아, 네? 아, 그게 다야? 어서 올라타서 무화과 좀 내려와봐.
1: 네.
3: 아, 요한, 내 말 듣고 있긴 한 거야?
1: 아, 네? 네?
3: 됐다. 저기 저 나무 보여?
1: 아, 무화과 나무요?
3: 네.
1: 아, 열매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3: 참, 배고픈데 가서 좀 따와라.
2: 베드로야,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란다. 눈은 우리를 속이기가 쉽지.
3: 저 나무는 분명히 있게 생겼는데요. 아, 선생님이 맞았어요. 이 나무엔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1: 이상하다. 나무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2: 내가 나무와 열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느냐?
3: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날에 하신 말씀이요?
2: 그래.
3: 그날 먹고 남은 것들 정리한 건 기억이 나는데 열매는 기억이...
1: 그때 뭐라고 하셨죠, 선생님?
2: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지.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3: 하지만 선생님,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랑 무화과 나무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2: 베드로, 넌 이리가 양이 아니라 이리인 걸 어떻게 아느냐?
3: 아니, 그건 이리가 양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2: 그렇지. 열매를 살펴보거라. 열매를 찾지 못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란다. 이리든 양이든 멋져 보이는 종교 지도자든 나무든 모든 건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단다. 자, 이제 가자. 오늘도 할 일이 많구나.
3: 예, 선생님.
4: 드디어 왔군.
1: 누가요?

0: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지?
1: 예수님이 여기 계신 동안 저들이 올 걸 아셨어요?
0: 아, 당연하지. 왜 안 오겠어?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났는지가 궁금할 정도야.
2: 선생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0: 아유, 또 권한 얘기야? 이 제사장들은 맨날 권한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마치 권한은 자기들만 있다는 듯이 말이야.
3: 나 역시 질문을 하나 하겠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0: 오, 재밌어지는데?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야. 어떻게 대답하든 불리하거든.
1: 아, 왜요?
0: 아, 저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나 생각해봐.
1: 제가 알기론 그냥 무시한 것 같은데.
0: 그랬지. 그리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을 땐
1: 아무것도 안 했죠.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처형했고요.
0: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와서 요한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말했다고 할 수는 없지. 세례 요한 생전에 저들이 그의 권한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잖아.
1: 그럼 그냥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되잖아요.
0: 주위를 둘러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영웅이었다고.
1: 아, 정말 곤란하겠네요.
2: 선생님, 우린 모르겠습니다.
0: 내가 말했지?
3: 그렇군.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네 이름이 뭔가?
2: 제 이름이요? 요아스입니다. 가로세 요아스요.
3: 요아스, 내가 얘기 하나 해줘도 되겠는가?
2: 아, 그게 우린 그러니까.
0: 요한, 유다도 가로 출신 아니야?
1: 아, 네, 맞아요.
3: 고맙네. 자, 베드로, 네 옆에 계신 분을 앞으로 모셔와라. 그래, 그분. 그래, 고맙다. 좋아. 아브라함의 두 자손.
0: 지금 뭘 하시는 거지? 비싼 옷을 입은 제사장은 왼쪽에, 길가의 거지는 오른쪽에?
1: 아, 저도 모르겠어요.
3: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지. 아버지는 또 맏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결국 가지 않았어. 그럼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2: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지요.
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2: 그럼 지금 그러니까
3: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지.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0: 그 악한 자들을!

0: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1: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2: 뭐지?
3: 아, 뭐가?
2: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3: 에이, 아, 당연히 제사장들과 학자들이겠지, 누구겠어.
2: 근데 제사장들이랑 학자들을 쳐다보시면서 하진 않았는데?
3: 아니, 그럼 누굴 바라보셨는데?
2: 우리요. 우리를 바라보셨다고요.
3: 그래? 아, 그럼 정말 무슨 뜻이셨을까?
2: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확실히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라고 하셨어요. 저 무리들 반응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3: 아, 좀 쉽게 말해봐.
2: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다고요. 제사장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3: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걸 왜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어? 응? 아, 왜 우리한테 말씀하시겠냐고.
2: 저도 그게 궁금해요.

0: 가야바테 제사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총독에게 가야 한다고요.
1: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 자를 결박시켜야 로마인들에게 갈 것 아닌가? 괜히 지금 총독에게 갔다간 어떤 피바람이 불지 몰라. 우리가 먼저 그 자를 잡아야 할 텐데. 뭐 뾰족한 수가 없겠나? 그래, 뭔가?
2: 예, 제 생각엔 우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엘리야! 이미 충분히 그러고 있네! 그래, 우선 드러나보지. 자넨 뭘 제안하고 싶은 건가?
2: 예, 가야바테 제사장님. 전 지금 예수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보내진 자들의 역량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너무 어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자의 달콤한 연설에도 넘어가지 않을 만한 사람이요.
1: 그래, 혹시 생각하고 있는 적합한 사람이라도 있나?
2: 송구스럽지만 대제사장님보다 우리를 대표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까다로운 일을 대제사장님보다 더 잘 풀어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1: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3: 가야바 대제사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1: 말해보시죠.
3: 엘리야 병제님, 우리 대제사장님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리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대제사장님이 예수와 공식적 토론이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대제사장님과 동급으로 여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될 건 없...

0: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만 해요.
1: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0: 로마인들과의 상황과 무리를 염두에 둔다면 베들레헴의 엘리압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렇지, 그렇지.
1: 좋습니다. 엘리압, 이를 도울 사람을 직접 선정해서 내일 아침 예수에게 가시오. 무리들 앞에서 예수가 사기꾼이란 걸 밝히고 체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할 일들이 많으시니 이만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3: 저, 선생님, 감람산에는 왜 오신 거죠? 이 밤에.
4: 선생님.
3: 오늘 밤에 배단위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4: 긴 하루였으니까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게. 선생님, 이 올리브 나무 쪽에서 좀 쉬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우선 여기서 좀 쉬세요.
3: 좀 어떠세요?
4: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긴 하루였어. 다들 피곤할 테니까 여기서라도 좀 쉬도록 해. 내일도 할 일이 많아.
3: 잠시만요. 무슨 일 있는 거죠? 그죠?
4: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은 내가 못 보는 것도 보시니까.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시는 느낌이야.
3: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 우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죠?
4: 나도 알면 좋으련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3: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제가 안 자고 보초를 설게요. 먼저 좀 주무세요.
4: 그래, 그럼 먼저 가서 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와서 불러. 응?
3: 예, 안녕히 주무세요.
4: 그래, 수고해 요한.
5: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별밤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도시를 뒤로한 채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움을 벌이시고 있었습니다. 온 사방에서 그를 위협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도 로마인들도 원수가 아닌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의 도구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 원수는 온 세상을 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자 굴 속으로.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십니다.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였습니다. 노년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찬송과 가사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처럼 그게 점점 더 현실로 보여집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약해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정말 감동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빅토리의 His Eye Is On The Sparr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095번 쓰시는 분,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찬송가겠죠? 예,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살인 남성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급히 쓰시겠다고 데려간 지 50여일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 외롭고 허전한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도닥여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까 이게 사연을 보면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에게 보면, 연세 드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두 분 다 당당하고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분은 또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50여일 됐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생명, 영원한 생수의 근원, Hall Impact의 십자가의 사랑,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으로 불리는 파블로 칼잘스는 노년에도 왕성히 활동했습니다. 90살이 된 칼잘스의 공연을 보러 간 기자 노마는요, 무대에 들어서는 칼잘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나온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이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저 손으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다. 협연하는 피아노 앞까지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윽고 칼잘스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자 노마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다.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고요. 힘과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요, 첼리스트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입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서울 챔버스의 아름다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 파블로 칼잘스. 아,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퉁퉁 부은 손으로, 아, 근데 연주는 참 섬세하고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는 노장의 아름다운 연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은 조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셨죠.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했던 이 찬양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요. 방금 나는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첼로의 거장이라고 하니까요, 한 곡만 연주차는 드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주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마 트리오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첼로 연주가 아주 백미입니다. Amazing Grace with Baha,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연주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구시리 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하시고요.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았을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아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에 진에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습니다. 마커스월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계가 평온했다가 긴장을 했다가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싸움과 전쟁, 전투가 없었던 날, 해가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사람이 죽고 전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전쟁도 벌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바로 4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요.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어딘가에서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오늘도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며 세상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이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전해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으로 어떤 것을 빼앗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즐겨 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원망도 불평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내게 나아가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합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한 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듣고 계십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5: 그러게요.
3: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0: 네.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십니다.
5: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서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8: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돼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5: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6: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5: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갑자기 고려시대를?
5: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

0: 아니 조선시대는 그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1: 영토가 제일 컸던
2: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아.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어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3: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던
2: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아.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 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 마치 그 시대 살았던
0: 그러니까.
1: 아주 생생하게
0: 고려에서 온 여인.
2: 네. 제가 그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0: 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4: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4: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 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2: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0: 그러네요.
2: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4: 그러게요. 아,
2: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4: 고려를
2: 제가 고려를
1: 저는
2: 좋아하니까.
1: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4: 아 그래요.
1: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4: 네.
1: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4: 약간 설득됐어요.
0: 그러니까.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네.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4: 조선을
0: 좀 많을
4: 그럼
0: 것 같아요.
4: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4: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아, 예전 네. 조선이 네.
1: 세조선?
4: 세조선?
0: 신조선?
4: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0: 나라 이름을 정하는 오.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반도기
4: 네. 네.
0: 그
4: 네.
0: 토끼나
4: 네.
0: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4: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수도.
2: 네. 수도 정해야죠.
4: 그러니까 어디 하지?
2: 아 수도 저는 또 하면 또 거려를 가겠습니다.
4: 아, 네. 개성이 개성인가요?
2: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0: 개성이.
2: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4: 아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2: 그러니까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또.
0: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4: 그렇구나.
0: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 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네,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2: 아, 역시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4: 사랑님,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0: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4: 네.
5: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4: 네.
5: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4: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5: 맞아요,
4: 지역인지를
5: 맞아요. 신도시 같은 것도 해도 좋겠다.
0: 새로운 신도시. 수도를 건설해서
5: 네.
0: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네.
4: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맞아요
4: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어떤 뭐 정치적으로 수도를 하나 있고
4: 네, 그렇죠.
0: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수도는 이제 네, 네. 워싱턴이고
4: 맞아요.
0: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있잖아요.
1: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4: 맞아요. 네.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0: 네.
4: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0: 네.
2: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0: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2: 네.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야. 그냥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1: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4: 네?
1: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0: 어디예요?
1: 독도.
4: 아 뭐예요?
3: 뭐지? 하는데
0: 배 타고
3: 가야 돼.
0: 독도는 우리 땅.
6: 네.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0: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대자.
3: 괜찮을지도.
4: 네,
3: 맞습니다.
4: 이거는 단결이 금방 될지도.
0: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2: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0: 야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2: 네.
0: 그런 순간. 네.
1: 예배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와.
1: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0: 네.
1: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4: 네.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좋겠다.
3: 아, 너무 좋다.
1: 너무 좋죠.
4: 북한 거리에 가서
1: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4: 고향 어디시라고
1: 청진인데
4: 그랬죠?
3: 청진
1: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산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 너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0: 네.
1: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4: 나무 한번 뽑으면서 네. 사냥하러 가야겠네요.
0: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4: 네.
0: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4: 맞아요.
0: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1: 네.
0: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1: 네.
0: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
4: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그렇죠.
2: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0: 와.
2: 너무 멋있을 것 같고
0: 네.
2: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4: 맞아요.
0: 먼저 생각을
4: 네.
0: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4: 그치.
0: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4: 네.
0: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1: 네,
0: 거고
1: 네, 네.
0: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1: 네.
0: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4: 맞아요.
0: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1: 그렇죠.
4: 안 되죠.
0: 네.
1: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네,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0: 네.
1: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0: 맞아요.
1: 네.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2: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0: 네,
2: 같아요.
0: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1: 네.
0: 풍요로워지고
1: 네.
0: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1: 네, 네.
0: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듭니다.
4: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네네네.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걸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0: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4: 그러니까요.
0: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4: 맞아.
0: 점점 상막해져 가고

0: 있는데 네.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맞아요. 나누고 네.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0: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버치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1: 그러니까 인사부터 네. 잘해야겠네요. 네. 야,
0: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네. 변화돼야 돼요.
2: 네.
0: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2: 네.
0: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네.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네.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 네.
0: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2: 네.
0: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수,
3: 사랑이,
4: 찬송이,
1: 보라였습니다. 너와 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8,000톤급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지만 핵연료 확보와 미국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을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사실상 휩쓸며 시상식이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결혼사진 웨딩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8,000톤급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실질 전력

약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 잠수함에 준하는 규모의 잠수함 세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핵연료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미 간 핵잠 관련 실무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료 확보 역시 미국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관계와 대중 전략 방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다층 군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 거점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통신망, 지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킬웹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과 함께 전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군 통신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더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사태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인도 뉴델리 회의에서 공동 해양 감시 협력 구상 출범에 합의하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선박 공격과 통행 방해, 해상 공급망 교란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상대로 제한적 공습을 단행한 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고 이란 역시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즉각적인 확전보다는 협상 주도권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이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의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중국 밀수업자들이 야간 밀수를 시도했지만 변방대 단속에 가로막혀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단속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경 지역 감시와 순찰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변방대가 강가 접근까지 차단하면서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수 시도에는 짐꾼 인건비와 운송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으면서 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선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북한 밀수업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고 현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기계와 냉방 관련 제품 주문은 늘고 있지만 국경 통제로 물건 반입이 막히면서 현지 상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상식 오프닝에서는 최근 미국 스타디움 공연 장면이 대형 화면을 통해 소개됐고 사회자는 BTS 무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공연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군복무 이후 복귀한 뒤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BTS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BTS를 K-POP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연예 매체들은 오랜 공백기에도 팬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BTS뿐 아니라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K-POP의 확장된 영향력도 확인됐습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등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고 K-POP 데몬 헌터스 OST는 올해 노래상을 포함해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POP이 이제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넘어 글로벌 음악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웨딩, 결혼 사진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한국식 웨딩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인 예비 부부들은 드라마 촬영지나 제주 풍경 등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찍고 한국 연예인처럼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스튜디오에서는 전체 촬영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메 올인원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결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드메 관련 시장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관광 수요 증가가 미용과 쇼핑, 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올 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런던은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기상청 역시 올여름 한반도가 평년보다 더 덥고 6월과 7월 강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연구진은 전 세계 독사 508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환경 변화로 일부 독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 주변에서도 독사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독사를 거의 접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단순 생태계 문제를 넘어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독소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인간 생활권과 생태환경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날씨가 흐리면서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7도, 양덕과 진남포 24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

0: 와 구성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7도, 구성과 자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6도, 자성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없는 장현을 제외하곤 변덕스러운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개성과 신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주에서, 오후에는 사리원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 18도, 개성과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7도, 개성과 신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해산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해산 14도, 장진 11도, 낮 최고 기온은 북청 24도, 해산 20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운기와 성지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운기와 성진 20도, 청진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하심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젊은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밭에 잡초를 뽑아대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근처에 있는 경험 있는 농부는 웃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복에 훌륭한 농부가 되려거든 잡초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네. 젊은 농부는 잡초에 무슨 교훈이 있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경험 있는 농부는 잡초에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잡초는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흙 땅에도 뿌리를 내려 밭이 잘 갈리게 도와줍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유익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밭을 비옥하게 지켜준 잡초지만 농사철에는 모두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때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피로 무럭무럭 자라게끔 다룰 수 있는 농부가 되길 원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괴로움과 죄의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서 있기를,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치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아버지의 나라 앨범 가운데 공인현 씨의 찬양이었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지선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디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못해요. 두 번째로 기디온이 이겼던 것은 결단, 단결, 단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결단만 하면은, 합치기만 하면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기디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어. 사사기에 기디온이 나를

0: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게디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저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용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이 찬송 부르며 저희 마음이 뜻깊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이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험한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지켜주시었던 것처럼 이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는 때로는 산길에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삶이 무게가 내려앉을 때, 어둠이 앞길을 가릴 때 하나님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 맡길 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향하는 곳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별날이 날로 다가오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침 하나님이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말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품에 안에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아 안고 이제부터도 하나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이제부터도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며 주님이 뜻대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별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사랑하는 고향 땅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이 올려드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복음 통일의 길목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편곡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가 고향인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의 선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과 북의 이 모든 걸음이 복음 통일의 그 통로가 열리는 주님의 은혜의 길목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이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속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쓴 뿌리를 뽑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다윗을 붙들어 지키셨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큰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 여기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라 규정하시고 그 범죄함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서슬퍼런 심판은 다윗의 여러 시간 안에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이 다말과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은 이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압살롬이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 들어와 보니 다 도망가고 후궁 10명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이도벨이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면 새로운 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새 왕으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펴두고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주신 말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세바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심판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을 하고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봐주지 않고 아주 매몰차게 심판을 내려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안에 다윗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동시에 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모양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징계의 심판은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의 왕위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를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세우는 것처럼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만족되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신실하심을 담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선지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부패와 불의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며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의 발에 밟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 선지자가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끝까지 열어두시는 은혜의 문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이 신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만 이 선지자의 회개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패와 불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매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라 여기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회개한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참된 회개의 본질은 외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길게는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불행한 사건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돌도 던지고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비새에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해야 하고 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에 금식하며 밤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 후에는 음식을 청하여 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상심하며 기도했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몸이 상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 큰 상실감에 빠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이 한 말에 우리는 주의해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 일하시지도 않고 잘못 판단하셔서 억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한 것은 혹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라고 하는 그 간구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거나 베푸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영역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 회개자의 모습은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예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서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만이 거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고고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토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정해진 것에 따라 십일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의에 대한 치장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꽂힙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부패로 인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해야 할 종교적 도리와 열심을 다 했다 하여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유다의 백성은 매일 회개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더 둔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또 그 아이에 대한 표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다시 아들을 주실 때에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이미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을 낳아서야 그제서야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어주십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 죄가 아니라고 핑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 그 범죄에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없이 반복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떴습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시려는 건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신지를 들여다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보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원망하죠. 물이 없다는 원망, 우리가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는 원망, 만나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연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었는데 라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때 모세가 우리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행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풀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불뱀을 보내어서 물어 죽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죠. 이 심판 아래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늘 은혜의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은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 묵은 땅에 씨를 심기 위해서는 뒤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하여서 씨를 심어야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새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할례를 육체에 함으로써 이 표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는

육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우리의 정서상 무거운 느낌과 불편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던지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다시금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내 백성이라 끌어안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름답고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겸손하게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회복해 하여서 더 풍성한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주의 뜻을 살펴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애에 찾아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있는 고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에 소망을 담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귀한 모습 주 앞에 드러내 보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그저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귀한 모습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어떠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우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0: 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황해도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평안과 대구,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강릉, 포항, 목포가 17도, 함흥이 15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9도, 포항과 대구가 27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서울, 춘천, 강릉, 광주, 여수, 대전이 26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4도, 강계와 제주가 23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어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예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틈 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57장, 새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통합찬송가 257장, 새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

0: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지나가고 있죠. 라디오 전파라든지 휴대전화 신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보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리가 존재한다고 해도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소리는 존재하죠. 분명 방송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결국 잘못된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욕심이나 혹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혼동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맞아 보이고 내 생각에는 틀리지 않아 보이고 경험으로 봐도 옳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었는데 또 몇 분이 지나고 나서는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원칙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성경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발견하게 하시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용서와 사랑과 정직과 책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계시를 찾고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묻고 있죠. 하나님 용서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 묻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사람도 환경도 감정도 변합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틀릴 수 있고요. 오늘의 유행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도 발전하면서 바뀌고 과학적 견해도 수정이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도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참된 것은 영원히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죠.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시대의 흐름을 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신뢰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이 기준이 되고요. 분위기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왜냐하면 감정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상황도 흔들리죠.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묻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말하죠. 설령 천사가 와서 말해도, 설령 기적 같은 체험이 있어도, 설령 누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성경과 다르면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성경의 뜻을 바꾸거나 성경보다 다른 권위를 앞세우는 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별한 비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내 경험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인 답을 직접 적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때로는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도한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어주세요.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자,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길이 좋겠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선한 길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은 이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0: 돌아오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기도가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심지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걸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죄인지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죄와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정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더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정죄는 다르죠. 정죄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요. 죄책감 속에 가두고 수치심 가운데 머물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죠. 왜 이제 왔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조금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회개한 일인데도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사단은 정죄하여 주저앉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기초이고 내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마음이 세상의 풍파와 바람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가 아닌 회복의 은혜로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1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의 심기어 정함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침략을 당해 쫓겨다니던 사사시대에 떠도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함이 없기에 악한 종류가 해하는 거예요. 이리 솔깃저리 솔깃하게 밤낮 끌려다니며 결국 악을 정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심어주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세요. 이미 백향목 궁에 있는 다윗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집에 비하면 초라한 처소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고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당장은 솔로몬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가는 다윗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음에도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여전히 쫓겨다니며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그림자로 잠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내 만족과 공로를 위해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함 없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둘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훈련을 받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해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부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기에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사람 훈련입니다. 힘든 사람을 오래 참으며 이해가 안 되는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고해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예요. 또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해요. 물론 다윗도 이후에 죄를 범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도 끊어질 뻔한 아찔한 후손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폐하지 않으시고 끊어질 듯해도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기에 우리도 약한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고 해요. 나단은 앞서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해야 함에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나단의 성실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 때 진실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영원히 견고한 집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부모님과 장애 아들의 신호 위반 벌점까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서 꼭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장애 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라, 살좀 빼고 자기 관리해라 하며 구박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라는 권면을 받고 구박을 잘 당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저희 가정을 향한 시아버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 아버님을 웃으며 대할 수 있었지요.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곤욕이었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소변 실수를 하니 부끄러워서 가기가 싫었지만 민폐 끼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저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 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자

0: 앞으로 이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막막했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신호를 어긴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니 이후 광복절 특사로 벌점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면허 정지는 면했으나 아직 벌점이 남아있어 안전운전을 하고 있어요.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죄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께 자주 전화드려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에 정함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심기게 하시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질서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죄악 때문에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저희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사건 가운데서 질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되 힘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있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밧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주님과 이 아침이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 틈을 옷과 금가루로 메워서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깨진 도자기처럼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틈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킨츠키입니다. 피로 금을 삼아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우리의 상처가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화 과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

하나님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자의 조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은 걱정하면서 결국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명한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윌리엄 영 플러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미워한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 최초의 사랑, 소중한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헌금, 의례 등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구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망드 마루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극히 값진 향유였다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놓습니다. 예입니다. 근데 그 물은 마시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깥 웅덩이에 물을 저장해둔 곳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거나 발을 씻도록 합니다. 식수조차 쓰지 않는 물을 사용하여 발을 닦는데 값비싼 향유 그것을 발에 부어 씻는다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주변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웬 낭비냐고, 그것을 팔면 얼마나 엄청난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복잡해집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 분명한 뜻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든지 들려질 거라고.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비상식적인 일인데 주님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과정,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의 과정을 거쳐가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기적의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속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그것을 바라보던 모세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큰 광경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영적인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인 호기심, 이게 무슨 일일까?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야, 너 이 놀라운 일을 와서 경험해야 돼. 빨리 와봐.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 무엇인지 내가 의미를 알려줄 거야. 한번 봐봐. 그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다가오고 있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일까? 다가오는 그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 그러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와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근데 가까이 오시면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가까이 오면 안 되냐 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는 거룩의 훈련이 없이 다가올 수는 없다. 함부로 오면 안 된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언제나 우리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성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임재가 뭐예요? 임하여 그곳에 있다,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지성소, 거룩한 땅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은 함부로 오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함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이 몸을요 함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입을 벌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 몸을 더러운 곳에 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함부로 더러운 것으로 채워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땅인데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라는 의미는 굉장히 친숙한

익숙한 단어인 아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장 가까운, 그분에게 매달리면 언제든지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깝고 친밀하고 친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빠,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그 낱말을 붙여놨냐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계신, 땅에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 일로 와봐, 아버지가 안 할 거야? 나 가만히 안 놔둬?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함부로 가까이 오면 안 돼, 거룩의 준비가 된 채로 와야 해,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는 곳 그곳이 전부 다 뭐라고요?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있는 자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저처럼 목사인가요?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나요? 가정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됐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믿을 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킬 때, 함부로 나서지 않을 때, 뭐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서도 막 그 사람 욕하고요, 뭐 비난하고요, 뒤에서 막 헐떡고요, 막 이게 신나서 더 사람이 모이고요, 막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이전의 이야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모세에게 남겨주신 이 사건 이야기가 모세 전체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은 다 거룩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 자리가 참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오늘 5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뭐라래요? 신을 벗으래요. 이 작업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의 거룩과 연결되려면 내가 중간에 신발을 신으면 거룩한 땅과 신발이 중간에 있으면 내 발이 아무리 닿아도 거룩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없으면 내 발이 거룩에 닿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나를 못 볼 거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유세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거룩한 민초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기독교만 유일하게요, 이 거룩함. 왜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뭐해라? 정결하게 하라. 우리는요 남의 죄에 막 관심이 너무 많아. 막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막 제가 잘못했고 뭐 이 사람이 막 계속 욕만 하는 거야. 거룩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지켜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부인 보고 네가 정결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 보고 네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켜 경결하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삶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신발 다 벗고 올라왔어요.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신발 벗고 올라왔지 그냥 올라오지 함부로 오를 수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결론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 옛 고대 근동 지역에 신발을 벗어서 내어놓는다는 뜻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 점유권, 내 소유권이 저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내가 뭘 벗는다고요? 신발을 부숴서 그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권한을 지금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누구냐 하면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룻의 남편인 말론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문을 이어갈 수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 가문을 일으켜주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서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마도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마 삼촌이었다면 삼촌을 불러다가 너 나오미와 룻을 받아주겠니? 그때 이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아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오미와 룻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느냐 하면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해요.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너 남편 내가 줄 수도 없으니 너네 집으로 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룻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친족이 룻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 친족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들을 이제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삼촌이에요. 이 가정을 막 돌봤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뭐 집안도 세우고 집도 하나 사주고 뭐 했어요. 근데 아들이 났어요. 낳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거라고요? 이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볼 것 같잖아요. 또 대답 안 한다.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 할래요. 그래서 보아스
다음 차례인

0: 당신이 하셔요. 하시려면. 그러고는 뭘 벗어 줬냐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 앞에 던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아들임으로 그 친족의 모든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 룻의 가문을 세워줍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말론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가문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제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고난을 조금 줄여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제가 요즘 읽어가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가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야, 너 광야에 사람들이 원망하던 것처럼 원망해서 너네들 망하지 말어. 그래요. 여기 막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다른 것보다, 다른 것,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보호 장비를 갖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에게 거룩함을 가르쳐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써요. 하나님의 이력 보고 쓰지 않아요. 이력을 다 치우시기 위하여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한 거거든. 안 그랬으면 배우자마자 했을 거예요.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의 세월을 지나 모든 이력이 지워질 대로 지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씩 우리의 생각의 권리, 생각의 권한, 물질의 권리, 권한, 우리의 모든 삶의 권한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놔 볼 때,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서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주의 영광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 던져 놓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생각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보호 장식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지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고난보다 주의 계획과 뜻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세처럼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28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걱정일보 기자님이 있었습니다. 이 걱정일보를 다니시는 기자님은 이른 아침 먹구름을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안 돼. 지난번에도 비가 내려서 취재할 때 정말 불편했잖아. 아이고, 그리고 오늘 비가 오니까 도로도 막히겠네. 오늘 제때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몇 분 늦었다고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상사는 나를 일부러 싫어하는 것 같아. 참,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니 내가 그럴 인생이 아닌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요즘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이름이 명단 가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쫓겨나면 은행에서 빌린 이 집 대출금은 어떻게 하지? 아내와 아이들한테 또 뭐라고 말을 하지? 아니, 요즘 주식이 오른다는데 주식을 사야 되나? 아, 내가 반도체 주식을 안 샀지. 야, 이거 내 인생 이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걱정일보 기자님과 같은 그 현상을 걱정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의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정신의학 전문가 찰스 메이어 박사는 인간이 왜 걱정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의학적인 시선으로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수많은 환자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걱정은 단순한 마음의 안달이 아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걱정은 인간의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심장을 압박한다. 내 분비선의 균형을 깨뜨린다. 인간의 온 전체 신경계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막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높은 불안 상태를 만성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신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비축해둔 가장 귀중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닥난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너무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잠언서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여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 하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걱정의 크기를 줄여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 걱정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세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예요. 아,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저예요라고. 세 분이 뭐지 했더니 아, 저예요. 아, 0457님. 저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찔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기쁜 하루가 되게 할 줄 믿는다라고 우리 극동방송 짱짱짱이라고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는데 예,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뭐 탁 눈을 들면 막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확신하시죠? 확신.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아느냐, 안다 하고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좀 다른 거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죠.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죠. 확신하죠. 너무 제가 쉽게 설명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걱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대요. 걱정은 흔들거리기만 하는 흔들 의자와 같대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게 만들지만 결코 우리를 단 1cm 앞으로도 데려가지 못한대요. 걱정은 오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오늘의 힘을 그냥 탁 미리 빼앗아 간대요. 걱정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감옥처럼 가둬버린대요. 타들어간 성냥개비를 본 적이 있으시죠? 걱정은 새까맣게 탄 조그만 바람에도 툭 부러져 버리는 그 성냥개비를 닮았대요. 하지만 성도는 이 걱정 안에서 매몰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시편 94편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요동치는 마음의 폭풍 한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가 확실하게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복된 목요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의 흔들 의자에서 내려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대요. 바로 그때가 걱정을 끊어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늪에 발을 담그는 대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찬송, 찬양에,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죠?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확실하게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좋습니다. 그 확신하는 분들은 오늘 오프닝 멘트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2545님이 조금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프닝 말씀. 피디님, 오늘 방송을 듣는데요. 한동안 지금 울다가 이제야 마음을 추스르고 인사드립니다. 맞아요, 피디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알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하시죠? 확신. 정말 100% 확신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지부장님들 오늘 이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멘.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로 함께 하시는데 6302. 어쩜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힘내라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피디님 어제는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6089님 제 마음 감사가 있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9507님 피디님 오늘 걱정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새벽기도 시간에 또 오늘 아침 방송 들으며 확신하게 됩니다라고 함께 하셨어요. 아까 저예요 세 분 있었잖아요. 지금 여섯 분이 또 오셨습니다. 5005님 오프닝 주님 저예요 라고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걱정이 있죠. 여러분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그런데 걱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걱정했어요. 근데 걱정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걱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고 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좋다 이게 아니라 저는 참 더 감사한 것은 이 걱정거리가 있었고

0: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선순환되는 거예요. 잘 됐다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잘 됐다고 기도의 응답이 정말 있었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그 믿음의 지혜를 꼭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2718님, 야, 오늘 아침 방송 들으며 정말 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하루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꼭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가 가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링크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된 목요일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바이칼호에 비친 내 얼굴 중 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쓴맛이 깊은 맛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쓴 걸 참 좋아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 마늘은 물론이고 쓴바귀, 칡, 갓김치, 쑥갓, 냉이,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먹는 것으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문화화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맛은 인생을 웃게 하고 쓴맛은 인생을 깊게 합니다. 음식을 잘 아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모르면 어른의 미각이 아니다. 아이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러나 어른이 되면 봄이면 쓴바귀를 무치고 여름이면 쓴 도라지를 무치고 가을이면 더덕을 굽습니다. 입은 쓰지만 몸이 깨어납니다. 미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설탕만 먹은 혀는 나중엔 단맛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쓴맛을 아는 혀가 단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그 쓴맛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시럽을 넣고 크림을 더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오래 마신 사람일수록 점점 단 것을 뺍니다. 마침내 블랙커피의 쓴맛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혀끝에 머무는 견과의 풍미, 목을 살며시 넘어가는 카카오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음식 맛을 좋게 하는 비결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짠맛과 단맛, 매운맛과 쓴맛, 신맛의 균형을 잃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쓴맛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쓴맛을 모르는 글과 노래는 매끈하지만 가볍습니다. 단맛만 아는 인생은 화사하지만 얕고 쓴맛을 아는 인생은 깊고 단단합니다. 깊은 사람은 모두 어디엔가 쓴맛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쓴맛도 가감없이 알려줍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이라는 쓴맛을 통과하며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천은 수없이 바늘에 찔린 뒤에야 비로소 꽃을 품은 자수가 됩니다. 한여름의 소금밭은 뜨거운 태양을 견딘 뒤에야 밥상을 살리는 흰 결정이 됩니다. 흙덩이는 가마솥 수천도의 불길을 지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보자기로 태어납니다. 상처 없이 무늬가 생기지 않고 뜨거움 없이 결정이 맺히지 않으며 불길 없이 빛나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은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난의 쓴맛은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다. 아,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고난의 쓴맛 그리고 좀 걱정거리, 조금 전에도 문자가 오셨는데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1375님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은데요. 아는 지인이 어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걱정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시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이 쓴맛이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는 또 다른 또 감사가 있게 하는 또 다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10분을 추첨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선물 추첨해서 잠시 후에 선물 전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링크를 홍천에 사는 제 딸에게 전해줬습니다. 5살 서유가 망막에 이상이 생겨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최악의 경우 실명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딸이 있었는데요. 우리 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또 마음속에 기도하며 온 가족들이 마음을 품고 우리 어머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가정이 있는데요.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고 계셨대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 고난의 쓴맛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있을 줄 믿으면서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과 함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 추첨을 통해서 또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0: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되고 좋은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받으실 분이십니다. 1596님, 이 책 꼭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새 가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신 8866님, 인문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응원의 선물 함께합니다. 4420님, 어머님께서 무릎 연골이 80%만 있으시고 20%가 없으신데 그 20%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돌봐주세요 하시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셨대요. 오늘 이 인문학 책 주시면 참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책 선물 전합니다. 6965님, 0260님 선물하고요. 또 오늘 병원에 계신 3065님도 추첨했습니다. 1677 저희가 선정했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오늘 승리하십시오. 인문학 오프닝 공유하시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으며 또한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충동성과 공격성이 더 높아지는 부정적인 되먹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 정보대학원의 데이비드 레바이 교수는 게임 중독이 청소년 뇌의 팝콘 브레인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는 스마트폰의 게임, 동영상에 자주 접하여 뇌가 변형되어 팝콘이 튀는 듯한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만 현실 세계의 일상적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망가진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2살 이하 유아에게는 스마트폰, TV, 인터넷을 조금만 보여주라가 아닌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2살 유아는 한국 나이로는 서너 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어린 나이에 컴퓨터 게임에 자주 노출된 경우는 충동성이나 공

0: 공격성 증가는 자취하더라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블록 쌓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잘 못하는 등 뇌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너 살이 안 된 어린 자녀를 둔 기독교 양육자들은 이 사실을 잘 파악하여 은연 중에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Sometimes I think that life is like a faith school. Going to the test. We have to pass the test. But this faith school test 우리의 영을 단련시켜서 영성 레벨을 업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 결과 마지막 시험 문제를 받게 되는데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참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을 이끄시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되돌려주셨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되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꾸만 뭘 달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과연 달라고만 하시는 걸까요? 내 믿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을 드릴 때 없던 것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중단된 것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약속이란 찬양이었고요. 홈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갓모닝 시작했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그래요. 오늘 오프닝에서 믿음학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은 마치 믿음학교와도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조금 난감하고 곤란한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에 뗄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양면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 학교 시험 한 단계 한 단계 잘 통과해 나가리라고 여러분도 응원하고요. 저 자신도 응원합니다. 자, 문자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샵 0153번으로 출석 받는데요.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목요일 아침 오늘도 딱 한 문제 함께 풀 텐데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후에 선물 소개하고요. 함께 퀴즈 풀어보시죠.

0: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1: 자, 오늘 딱 한 문제 함께 풀 텐데요. 성경 인물 퀴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믿음 학교였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놓고 펼치시고 함께 푸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뿅뿅,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 앞에 적혀있는 뿅뿅,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으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이고요. 승리 후에 집에 돌아올 때 처음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승리 후 돌아오는데 외동딸이 마중 나오자 결국 이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 누구일까요? 1번 입다, 2번 야일. 1번 입다, 2번 야일.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6472번님, 8249번님, 0832번님 가장 빠르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백인자권사님, 문자 뒷번호 2000번 쓰시는 우리 송도님, 5828번님 만나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힌트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뿅뿅,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 앞에 적혀있는 이 인물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 1번 입다, 2번 야일,

아, 저도 이렇게 찬양 부르고 싶네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차 안에서, 집에서, 계신 곳에서 힘차게 찬양 따라 부르셨을 줄 믿으며 오늘 아침 성경 인물 퀴즈 딱 한 문제 함께 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 이 출신은 길르앗 사람이고요. 기생의 아들이고요. 암몬 침공 시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사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인물 하면 서원 사건이 생각이 나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집에 돌아올 때 처음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하는데 승리 후 돌아오자 외동딸이 마중을 나옵니다. 이 딸은 두 달간 슬퍼한 뒤에 결국 서원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사사는 누구일까요? 1번 입다, 2번 야일. 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9513번님 찍었는데 맞히셨어요. 평화교회 권사님, 첨단의 춘집사님, 6481-1720-5700-2356-8464-0806번님, 아이디 블루베리님, 2841번님, 7810번님 빠르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수많은 정답 속에서도 역시나 빛나는 오답이 있습니다. 8249번님 출근길 열심히 극동방송 들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희망교회 박계영 집사님, 거제에서 한은희 집사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찬양 후에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두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성경인물 퀴즈고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 이 인물 하면 서원 사건이 생각납니다. 1번 입다, 2번 야일. 다들 아침에 부지런히 예쁜 꽃가

옷 입고 출근하셨죠?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합니다. 키모키모킴이 부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죠.

시간이 야속하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입다였습니다. 세상을 볼 때 선물 받으실 두 분 어렵게 선정했고요.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내주신 3512번님께 보내드리고요. 또 지난달 우리 교회 주일 말씀이었어요. 정답은 입다 맞죠? 첨단 겨자씨교회 서정경화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정경화 집사님께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도 계속되니까 다음 주도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께 순전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역사, 은혜와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힐튼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가 연구하고 모은 수많은 학술과 자료들 그리고 이론을 종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몸도 더 건강하고 가정생활도 안정되며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롭게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주 전에서 주 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아주 뜻깊고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아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좀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갖게 된 데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지나치게 기독론 중심으로 치우친 것도 어느 정도는 일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언급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려 여섯 줄이나 언급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제법 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단 논쟁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 논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짧고 또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 올바르고 균형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들이 주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에서는 보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누플 신조라고 하는데 이 신조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물론 이 내용도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보다는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고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다.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치 자기가 붙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일례로 우리들이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이 영광의 찬송은 전부 다 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 찬송을 예를 든다면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요.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정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더 나아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입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사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먹는 음식 또 어떻게 결제할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지식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상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 형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을 긍정명으로 바꾼다면은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신령한 것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 우리들이 듣는다고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큰 소리도 못 듣고 지나치게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오게 되는데 조그마한 전투기 하나만 떠도 난리를 피면서 얼마나 소름스럽게 소리를 냅니까? 지구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전혀 안 나겠어요?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을 뿐인 것이죠. 사람의 눈은 너무나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눈꺼풀을 우리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다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뿐인 것이.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바람을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바람을 인식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 비록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그 속에서 맺히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역사요, 다른 하나는 은사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은혜의 역사가 뭔가? 은혜의 역사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거 소용없고 또 교양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같이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건물 지을 때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고사를 지내죠. 첨단 과학을 쫓는 도쿄가 세계에서 미신이 가장 많고 대학 다니는 지성인이 가장 많다는 서울 신촌 주변에 점집이 가장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진리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를 변증하는 것이. 과거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은 생명을 걸고서 교회를 변증했고 교회를 지켰고 기독교 진리를 사수했어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쓴 이 기독교 신학의 최고의 명저인 기독교 강연은 개혁교회를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 쓴 개혁교회 변증서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자랑했지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의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랑하게 하시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마음이 고와서 인격이 고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 면이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것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로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내 인격이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들 수 있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들이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 첫째는 은혜의 역사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은사의 역사라 말하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은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
쉽게 얘기해서 은혜는

0: 구원받는 역사하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이 우선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바르게 잘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들이 바르게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은사는 다양해. 그러나 성령님은 같다 그랬어. 은사는 사람들 머리 숫자만큼이나 많아.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다 귀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을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내에서 질서를 이루어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잘 섬기고 더욱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가는 데가 군대 아닙니까? 군대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군대에서는 직능별로 사람들 불러내면 다 나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리사, 이발사, 운동선수, 가수, 각종 기술자, 바둑 잘 도는 사람, 과외한 사람 등등.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해요. 못 하는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은 은사의 목록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 은사 목록을 일일이 다 언급한다면 사람 머리 숫자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의 목록 가운데 우리들이 눈여겨볼 점이 뭔가? 은사의 목록에서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등등 보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성경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요 인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또한 성경을 기록한 기자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사람 역시 어떠해야 되겠어?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 저자 대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 좋고 다 옳은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 향기나는 삶을 살게 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성화를 많이 그리기는 했지만 직업적으로 그리는 그런 화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 집에 평상시에 들락거리는 어린아이가 와서는 대뜸 묻는 거예요. 아저씨, 이분은 왜 이렇게 피를 흘려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요? 아저씨 죄도요? 내 죄도 이분이 담당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아이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관해 무심코 설명하는 가운데 아저씨의 죄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그리면서도 당신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번 것은 감사했지만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내 부활을 우리들의 거듭남을 확정하기 위해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승천하시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빌 존슨이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짐 신발라 목사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졌습니까?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죄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힘듭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 새롭게 뛰고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국에 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5월의 끝자락으로 향해가는 목요일 아침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계절도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음의 열기 또한 더 뜨거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4월 21일 광주를 가득 채웠던 호남권 전도대회의 은혜의 열기 기억하시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감동이 이제 영남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지난 5월 3일 주일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이라는 비전 아래 세대와 교단을 넘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모인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의 현장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선포하신 잭 그레암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대구의 현장의 뜨거운 찬양과 말씀의 감동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로 흘러가길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게 된 데이비밴드라고 하고요. 이 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 영접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대회가 되게 뜻깊은데요. 저희 역시도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20일에 경연대회 출신으로서 여기에 자리에 섰다는 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